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1: 오늘의 첫 곡으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자유로운 새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0: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어 장종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개상라.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유걸정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검은 머릿결.

0: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0: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0: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고독.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1: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2: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0: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 무엇일까요?
0: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1: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한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1: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1: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국내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16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 중국 남방항공, 함운항공 등 항공사에 따르면 5월 16일 0시부터 판매되는 중국 내지 항공편의 유류 할증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km 이하의 항로는 승객 1인당 90원을 부과하고 800km 이상의 항공 구간일 경우 승객 1인당 170원을 부과합니다. 유아 승객은 유류 할증료를 면제받으며 어린이, 혁명, 부상군인, 공무로 인한 장애 경찰관의 유류 할증료는 절반 기준으로 수취합니다. 5월 15일 이전에 판매된 중국 내지 항공편의 경우 5월 16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차액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현재 800km 이하의 항공편은 60원의 유류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800km 이상 항공편은 120원을 부과하여 국내선 유류비가 각각 30원과 50원 인상됨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 건설,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특유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 저력을 자랑하는 장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료행 코너에서 정강산 혁명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청취자분들의
1: 문화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난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41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도시 계획과 건설,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청소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도시 계획, 건설,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도시 발전에 대해 제기한 중대한 요구입니다. 최근 년간 우리나라의 도시화 진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21년 말까지 상주 인구의 도시화율이 2012년 말 대비 11.6%포인트 증가한 64.7%에 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의 상주 인구는 9억 명을 초과했는데 그중 도시지역 인구가 1천만 명 이상에 달하는 초대형 도시가 7개, 500만 명부터 1천만 명 사이에는 특대 도시가 14개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시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도시의 기반시설 건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현대화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도시 발전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바 하드웨어를 중시하고 소프트웨어를 경시하며 건설을 중시하고 관리를 경시하며 표면적인 것을 중시하고 내포를 경시하는 등 문제점이 비교적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건설에서 객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공명심에 사로잡혀 방대함과 서양풍을 추구하면서 토지와 수자원을 과도하게 점용해 전통적인 도시 면모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는 공간 분포가 합리하지 못하여 직장과 거처가 심각히 분리되면서 거대한 통근 비용이 초래됐습니다. 어떤 도시는 필요한 배수와 홍수 방지, 내진, 응급 등 시설이 모자라 자연재해에 극히 취약합니다. 어떤 도시는 관리가 조방적이고 기층 관리 능력이 취약해 감염병 등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쩔 바를 몰라 하며 수단이 단순하고 거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도시 규획, 건설, 관리 수준을 확실하게 높이고 초대형, 특대형 도시의 발전 방식을 서둘러 전환시켜 살기 좋고 탄성이 강하고 지능화한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진척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욱 잘 추진시키며 도시 발전의 질을 확실히 제고하고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도시 발전의 기초 목표로 삼고 도시를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며 보다 살기 좋은 인민 대중이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 발전에서는 단순히 경제 효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태와 안전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도시 분포에서는 경제 수요, 생활 수요, 생태 수요, 안전 수요를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로부터 출발해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과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지침으로 하여 도시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질 높은 도시 생태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과 인구가 우위 구역에 몰리는 것은 객관적인 경제 법칙입니다. 그러나 도시 인구의 밀도가 무한대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2021년 말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시가화 지역 면적은 6만 2,400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60% 이상의 인구가 160분의 1에 해당하는 국토 면적에 거주하고 있어 도시의 평균 인구 밀도가 1만 5천명 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적합한 수준인 1만 명 평방킬로미터를 뚜렷이 초과해 총체적으로 보면 비좁은 편입니다. 특히 초대형 도시와 특대형 도시의 인구 밀도가 뚜렷이 높은 편으로 북경과 상해 등 주요 도심 지역의 밀도는 모두 1평방킬로미터에 2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장기적인 견지에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인구 밀도를 합리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산업과 도시가 융합되고 직장과 거처가 균형을 이루고 생태가 적합하고 교통이 편리한 일련의 교외지역 뉴타운을 건설해 다중심 시교화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도심지역의 인구와 기능이 과밀한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각지의 실정은 천차만별이기에 현지 실정에 맞게 도시공간의 분포와 형태를 다원화해야 합니다. 동부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도시군 내부의 공간 구조를 최적화하고 대도시의 규모를 합리하게 통제하며 도시의 그룹화 발전을 추진하고 다중심, 다차원, 다시점의 네트워크형 도시군 구조를 형성하여 도시들의 상호 연결과 소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생태 장벽과 안전 장벽을 형성해야 합니다. 여건을 갖춘 중서부의 성과 자치구에서는 의식적으로 중심 도시를 여러 개 만들어 한 개 시가 독점하는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피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800여 개의 현과 시가 있는데 농민들이 현 소재지에 집을 사거나 현 소재지로 몰려드는 현상이 아주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좋은 일련의 현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신형 도시화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도시 갱신 행동을 실시하고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며 홍수 방지, 침수 제거, 내진 응급, 공공위생, 지하 도관망, 주차장 등 도시 기반 시설을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육과 양로, 가사,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수준을 적극 향상시키고 디지털 도시 건설을 질서적으로 추진하며 지능화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도시 정비의 과학화, 정밀화, 지능화 수준을 적극 향상시키고 시역사회 관리의 현대화를

0: 적극 추진하며 자원, 관리, 서비스의 중심을 기층에 두도록 추진하고 현대 도시지역사회를 서둘러 건설하며 대중의 수요를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 건설,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하고 있기에.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특유의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 문화 저력을 자랑하는 장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네, 국내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58번째는 특유의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 문화 저력을 자랑하는 장액입니다. 하서회랑에는 금의 장액, 은의 모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위와 마찬가지로 고대 비단의 길 주변에 눈부신 보석인 장액은 수려한 산천과 풍부한 불교 사원, 순박한 민풍으로 서부 특색이 다분한 장액 고유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감숙 하서회랑의 중부에 위치한 장액은 고대 비단의 길이 경유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남쪽으로 기련산을 마주하고 북쪽으로 함려산과 이웃한 장액은 물이 맑고 수초가 살찐 초원을 거느려 금의 장액이라 불리며 명성이

비단의 길에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 장례군과 도난군을 설립한 후 흉노를 꺾어 국토를 넓힌다는 의미의 단홍노집이 장중국지에게서 글자를 따서 장액이라 이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서 사군 중 하나인 장액은 고대의 비단의 길 주변의 유명한 도시였으며 살찐 토지가 방목과 농경에 적합하다는 미명을 가졌습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후 오래도록 단절되었던 비단의 길에 또다시 상단이 오고 갔습니다. 수양제가 비단의 길에 무역에 열중하면서 당시 장액은 서역과 외국의 상인들이 집중된 비단의 길의 거래센터로 부상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눈부신 문화를 보유한 장액에는 풍부한 역사 유산이 남아있습니다. 장액에는 수양제가 서쪽을 돌아보면서 장액에서 서역 27개 국의 사사를 만난 스토리도 전해집니다. 또 서역에 사자로 나간 장건과 흉노를 정벌한 곽거병, 서역 통로를 개척한 반초, 인도에 가서 불교 경전을 가져온 현장법사, 이리에 좌천된 림측서 등 명인들도 장액에 재미나는 스토리를 남겼습니다. 그 밖에 근대 중국 혁명사에서 서향전과 리선념이 이끈 중국 공롱홍군 제4방면군은 장액에서 산천을 감동시킨 장엄한 전가를 울렸습니다. 장액에는 사원이 많아 도시의 반이 산이고 나머지 반에는 탑이 숲을 이룬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보존된 장액 대불사와 숭남마제사, 목탑사, 문수사, 밀락원 통탑 등이 장액의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대변합니다. 장액 고성의 서남쪽에 위치한 내외의 명성이 높은 대불사는 서하 때인 1098년에 신축된 장액의 대표적인 건물로 세상의 유명한 사찰, 불교 나라의 명승이라 불립니다. 대불사는 원래 높은 전각이 숲을 이루어 5,000명이 동시에 랩을 할 수 있는 웅장한 규모를 자랑했으나 세월 속에서 현재는 대불전과 장경각, 취탐루만 남아 키 높은 고목 속에서 우아함과 예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숭남 위구족 자치현에 위치한 마제사는 천마가 이곳에 내려 말 발굽 자국을 남겼다고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기이한 봉우리, 아늑한 동굴로 유명한 마제사는 석굴 예술과 기련산 풍광을 한 몸에 모읍니다. 300년대에 조성을 시작한 마제사 석굴은 숭과사와 보조광사, 천불동, 금탑사, 상중하 3층으로 된 관음동으로 구성되어 규모가 심히 웅장합니다. 장액에 목탑사가 있는데 하늘과의 거리가 8, 9자라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액 목탑사 목조탑의 높이가 아주 높음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목탑은 장액 고성 서쪽에 만수사에 위치합니다. 만수사는 비단의 길 연안에서 유명한 사원으로 수나라 때인 582년에 신축되었고 목탑은 당나라 때인 639년 대장 위지경덕이 어명에 의해 축조한 것입니다. 최초의 15층 높이의 목조탑 외관에 금박을 칠해 화려했으나 아쉽게도 청나라 후반에 큰 바람에 무너졌습니다. 현재의 목탑은 1926년에 지은 벽돌 구조에 두각 모양의 9층 탑으로 높이는 32.8m입니다. 탑의 내부에 계단이 있어 탑 정상까지 등반이 가능합니다. 날씨 좋은 여름날 탑에 올라 바라보면 저 멀리에는 기련산이 후련하게 펼쳐지고 가까운 곳에는 고성이 예스러운데 눈길이 닿는 곳마다 로금이 울창해서 눈도 마음도 모두 시원해집니다. 하서의 제일 샘물이라 불리는 감천은

0: 장액고성 남쪽 성문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샘물은 물맛이 달아 감천이라 이름하며 장액이 옛적에 감주라 불린 것도 이 샘물에서 기원했습니다. 감천에는 유번여시라는 힘있는 네 글자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샘물의 주변에 사당과 루각 등 건물이 있습니다. 명나라 때 시인 리본위는 감천루각에 올라 장액 감천루에 올라라는 제목의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감천의 북쪽에 둥근 연못이 하나 있는데 샘물이 그곳에서 지하에 흘러들어 주변에 수양버들이 휘늘어지고 녹음이 무성합니다. 이곳의 감천관원은 한때 감조 팔경 중 하나였습니다. 장액에서는 산단 군마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역대 황실이 군사를 주둔하고 군마를 사육하던 장소인 산단 군마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요구한 역사와 아시아 제1, 세계 제2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지세가 완만하고 수초가 살찐 이곳은 말의 번식과 성장에 가장 리상적인 장소입니다. 기원전 121년에 서한의 장군 곽거병에 의해 세워진 산단 군마장은 부지가 2195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곳에서는 3천여 년 전에 벌써 말을 사육하기 시작했으며 이곳에서 교배하여 사육한 산단마는 명성이 아주 높아 역대 황실은 모두 이곳을 군마 사육기지로 삼았습니다. 경치가 수려한 기련산에는 산발이 기복을 이루고 산마다 푸른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며 산봉우리에는 적설이 눈부시고 산자락의 초원에서는 말과 양떼가 여유롭습니다. 험준하고 신비로운 칠일 빙하와 과일의 향이 넘치는 오아시스 농업, 첨단 기술에 의한 농업, 산 중의 여러 가지 진귀한 동식물이 기련산 고유의 경관을 연출합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서쪽으로 여행을 가다가 장액의 눈부신 문화와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되어 이곳에서 1년 이상이나 머물렀다고 합니다. 또 장액의 위구적 풍토는 더욱 독특합니다. 빙하와 설산, 원시림, 초원, 습지, 호수, 폭포, 하천, 계곡, 다나지모를 한 몸에 모은 중화 유고 풍정주랑 명소에서 위구족의 민속문화를 체험하고 위구족의 가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위구족은 자신들 고유의 생활 양식을 지켜오며 짙은 향기의 우유차와 아름다운 축가, 양고기 백숙에 육향 넘치는 텐트, 전통적인 양궁, 경마, 수렵, 독특한 의상, 성대한 혼례식, 우아한 민족감으로 방방곡곡에서 모여드는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제3회 동북도서교육박람회 개막식에서 업계와 독자들의 큰 관심을 모아온 가장 아름다운 도서 추천 활동의 선정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전국의 출판사들에서 출간된 21권의 정품 도서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박람회 가장 아름다운 도서의 선정 기준은 내용의 깊이, 예술적 완성도, 제작의 정교함이었습니다. 동북 흑토지의 깊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며 전국적인 창작의 풍성한 성과를 아우른 도서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주계길, 삼성퇴에서 지중해까지, 중국길조, 나와 돈황, 장대천의 돈황회화예술, 천하, 사이를 포용한 중국, 국가기업, 고궁 문물 남천사, 중국 글자, 중국 사람, 길선 G331에 묻다 등 21권의 도서가 가장 아름다운 도서에 선정되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21권의 도서는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창조적 변화를 보여주며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변혁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뿌리내린 깊이 있는 리얼리즘과 인문적 표현은 물론 세계를 조망하고 인류의 공동 과제를 감지하는 거시적 시각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 도서들은 창작자들의 저술에 대한 초심을 집약하고 출판인들의 장인 정신을 새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가 미래에 남기는 소중한 문화적 기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5월 24일 19시 중앙음악학원의 극회 클래식 오페라 대목 음악회가 길림성 음악 강당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립니다. 이는 길림성 음악당 개관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오페라 음악회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전당급 성악의 품격을 최고 수준의 전문성으로 재현하여 장춘의 관객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도 오페라 예술의 불멸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 오페라 대목을 중심으로 하여 모차르트, 비제, 푸치니 등 세계적 음악 대가들의 대작을 엄선했습니다. 시대와 스타일이 서로 다른 클래식 오페라 대목들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음악 여행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술 피리의 경쾌하고 우아한 선율은 물론 BJ의 카르멘의 열정적이고 거침없는 야성적 긴장감까지 선보입니다. 또한 로미오와 줄리엣, 파우스트, 나비 부인, 라 트라비아타와 같은 클래식 장면들도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고전주의의 엄밀하고 우아함에서 낭만주의의 뜨겁고 깊은 감정까지 경쾌하고 해학적인 일상의 장면에서 격정적으로 분출하는 감정의 폭발까지 각 선정 대목은 거장들의 혼이 담긴 작품으로 모든 연주는 클래식에 대한 경외와 계승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중앙음악학원의 우수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뛰어난 성악 기량과 피아노의 순수한 반주로 높은 수준의 연주를 펼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페라 예술의 가장 본질적인 감동을 관객에게 제공하며 순수하고 감동적인 클래식 오페라 시청각 향연을 선물할 것입니다. 길림성 음악당 관계자는 극회 클래식 오페라 대목 음악회의 티켓

0: 그는 더 많은 장춘 시민과 오페라 애호가들이 성음악당을 찾아 예술성과 감동이 함께하는 음악 향연을 가까이에서 감상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와 호남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길림성 미술가 협회, 호남성 미술가 협회, 호남성 화원이 공동 주최한 만마의 질주, 그 기계와 정신을 붓끝에 담다 역홍빈 중국화 작품전이 호남성 화원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역홍빈이 수년간 작업한 60여 점의 대표작이 공개되었으며 그의 깊은 학식과 예술적 역량 및 고향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웅장하고 기세가 넘치며 특히 말 그림이 돋보였습니다. 역홍빈의 존마들은 힘차게 달리고 늠름하며 호방했습니다. 북방 초원의 강인한 기운에 호남 문화의 낭만적인 정서가 더해져 지역을 넘나드는 정신적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인물화는 섬세하게 묘사되었고 산수화는 깊은 운치를 담아 시대감과 인간미가 공존했습니다. 역홍빈은 장기간 북방에서 생활했지만 늘 고향인 호남성에 대한 애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고향에서의 전시는 그의 예술 인생에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작품 기증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역홍빈은 자신이 정성껏 그린 보마도를 호남성 화원에 기증하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근 제36회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을 맞아 연변 노동자문화궁 극장에서 기념 문예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애인의 평등한 권익 보장, 장애인의 포용적 발전 촉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평등 융합 공유의 가치 리념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장애인 연합회는 5대 전문협회와 현시 장애인 대표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9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습니다. 공연은 무용 말의 질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무용, 여성독창, 중국 전통극 등 다양한 공연이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연변주 장애인 연합회가 정성껏 준비한 휠체어 무용은 북, 상모, 사면고 등 연변의 전통 요소를 결합하며 장애인 예술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출연진은 씩씩하고 당당한 자세로 꿈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공연 내내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으며 현장은 열띤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공연은 장애인들의 밝고 당당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좋은 자리였고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정신력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0: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정강산 혁명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리용실 기자가 랑독해드립니다.
3: 정강산 혁명박물관은 중국 공산당이 창건한 첫 번째 농촌 혁명 근거지인 정강산 혁명 근거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됐습니다. 정강산 혁명박물관은 중국 제1진 지역혁명역사박물관일 뿐만 아니라 제1진 83개 공립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강서성 정강산시 자평 홍군 남로에 위치한 정강산 혁명박물관은 1958년 11월 국가문물국의 투자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정강산 혁명박물관은 195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의 즈음에 개방된 전국 10대 헐레 공정 중 하나입니다. 1965년 5월 모주석은 정강산에 다시 올랐을 때 박물관의 기본 진열관 내용 대강을 친히 심사 결정했습니다. 1962년 3월 주덕위원장은 정강산을 다시 찾았을 때 박물관을 친히 시찰하고 정강산 혁명박물관이라는 관명을 친필로 남겼습니다. 2005년 9월 29일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 1호 공정 정강산 혁명박물관 신관이 착공 건설됐습니다. 2007년 10월 27일 정강산 혁명근거지 창건 80주년의 즈음에 준공됐고 같은 해 11월 5일에 사회적으로 무료 개방됐습니다. 새로 건설된 정강산 혁명박물관의 부지 면적은 1.782헥타르입니다. 물을 끼고 산을 등진 박물관은 자평 혁명 유적지군과 호수를 사이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체 건물은 4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1층은 주차장과 보고청, 2층은 문화재 창고와 사무실, 3, 4층은 전시청입니다. 총 면적이 2만 30평방미터에 달한 가운데 전시청 면적은 8,643평방미터입니다. 전시된 문화재는 800여 점, 사진은 2,000여 장입니다. 박물관 내에는 많은 소중한 역사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당시 모택동 주석이 중국의 홍색 정권은 왜 존재할 수 있는가? 정강산의 투쟁 등을 쓸 때 사용한 등잔불, 벼루 그리고 주덕이 정강산에서 식량을 나를 때 썼던 멜대, 모택동과 주덕 그리고 기타 로홍군이 정강산에 다시 오를 때의 영상 자료 등입니다. 신관은 고도 과학기술 수단을 충분히 이용해 정강산 혁명투쟁 역사를 전면적이고 개통적으로 전시했습니다. 박물관 내 진열은 주제가 명확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사료가 세분화되고 맥락이 뚜렷해 중국 공산당이 첫 번째 농촌 혁명 근거지를 창건한 로정을 형상적이고 생동하며 정확하게 광범한 관중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정강산 투쟁의 풍부한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 주제 진열을 설치했습니다. 신관은 시작청 정강산 혁명 근거지의 창립, 정강산 혁명 근거지의 발전, 정강산 혁명 근거지의 회복, 정강산 투쟁 견지, 정강산 정신 고향 등 6개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정강산 혁명박물관은 중국 첫 번째 지방성 혁명사료박물관으로서 주로 정강산 투쟁 역사 진열 전람, 정강산 정신 홍보, 정강산 혁명기념지 예터 유적 관리 보호 등 직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강산 혁명박물관은 제1진 전국 100개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 제1진 국가 1급 박물관, 중국 건설 공정 로반상, 세중국 창건 60주년 백항 중대 경전 건설 공정, 그리고 전국 박물관 10대 진열 정품 특별상, 전국 문화계통 선진 집체 등 수많은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1: 지금까지 정강산 혁명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영화 플러스의 새로운 소비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장르의 영화 히트작들이 집중적으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지들은 영화 플러스 다원적 융합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소비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의 새로운 형태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사라진 사람, 콜드워 1994 등 여러 인기 신작들이 주요 극장에서 집중적으로 개봉했습니다. 오늘날 영화 관람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여가, 가족 모임, 친구들의 사교에서 중요한 선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관람 외에도 쇼핑, 미식 감상, 여가 및 오락이 점차 대중의 일상화된 생활 소비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무주 시민 증천붕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오는 것이 이미 생활 습관으로 되었다며 영화를 다 본 후에는 쇼핑몰에서 식사하고 쇼핑도 할 수 있어 편안하고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관람 열풍을 타고 강서성 무주시의 여러 핵심 상권이 자발적으로 영화관과 깊이 있게 연동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쇼핑과 외식 소비 포인트는 영화 티켓으로 직접 교환할 수 있고 당일 관람 티켓으로 30여 개의 외식 소매 엔터테인먼트 매장 및 주변 관광지에서 전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트래픽은 문화관광, 외식, 쇼핑 등 여러 분야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점차 하나의 영화가 모든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소비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무주시의 한 영화관의 당직 경리인 만유는 대민 요금 할인, 상권 간 연계, 봉사 품질의 승격 등을 통해 영화관을 소셜, 레저, 소비를 아우르는 종합체험 공간으로 만들고 또 주변 상권의 인기를 효과적으로 높여 영화관, 상인 및 시민들이 여러 방면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예술연구원 교수 지비나는 우리도 계속해서 티켓 경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티켓으로 식사 할인이나 입장권 할인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 IP로서의 영화의 전방위적인 파급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영화가 한 도시와 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영화 플러스 상권의 깊은 연동 외에도 최근 전국 여러 영화관들이 공간의 물리적 재구성을 통해 영화 플러스 문화의 융합을 심화하고 소비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영화 경제의 트래픽 축적에서 증가량 향상으로의 지속적인 도약을 추진함으로써 영화관이 다문화 생활의 새로운 장면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천성 면양 중환영화관에서는 유효 공간이 예술 전시, 외식, 헬스,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업태를 포함하는 문화 공간으로 개소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영화관 안은 따뜻했고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직원들의 조직하에 엄마를 위해 직접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등록기는 우리 엄마가 삼각매를 매우 좋아하셔서 조카 카드에 삼각매와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을 그렸다며 우리 엄마가 매일 행복하고 일이 순조롭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관객 장운총은 영화를 보고 나서 급급히 자리를 뜰 필요가 없다며 옆에서 무형 문화유산 수공회도 할 수 있고 또 헬스나 수영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책방도 있습니다. 전체 공간은 내용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오늘날 영화관의 다양한 업태의 성격은 영화 IP 파급 능력을 생생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영화가 한 도시에 힘을 실어주고 산업을 견인하면서 영화의 영향력이 스크린을 넘어 더 많은 분야로 확장되도록 합니다. 면양시 영화협회 회장 겸 중환영화관 책임자인 왕정은 앞으로도 영화를 따라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 영화를 따라 무형 문화유산을 감상하기, 영화를 따라 과학을 보급하기 등 행사들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관객들이 더 많은 소리와 빛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예술연구원 교수 지비나는 관객의 소비 능력도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화의 부가 상품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영화나 호텔 등이 더 많은 관객에게 소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관광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플러스의 새로운 소비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4: 독서는 무엇일까요?
0: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4: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0: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4: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0: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1: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은 손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손권의 자는 중모인데 오군 부툰, 그러니까 오늘의 절강성 부양 출신이다. 손권의 집안은 대대로 장강 하류에 살면서 호족으로서 명성이 섰다. 조조 유비와 같이 동탁 정벌에 앞장서서 용명하기로 이름을 떨친 손견의 둘째 아들이 바로 손권이다. 손견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첫째가 손책이고 둘째가 손권이다. 192년 손권의 아버지 손견이 죽고 200년 형 손책이 죽자 손권은 19세의 나이로 손씨 가문의 계승자로 됐다. 손권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상을 보고 모두 크게 될 인물이라고 보았다고 한다. 기재에는 손권이 머리는 네모나고 입이 크며 눈은 파랗고 수염은 붉다라고 적혀 있다. 손권은 조조 유비와 대립과 동맹을 반복하면서 장강 중하류를 지역으로 기반으로 오나라를 세웠다. 208년 남하리는 조조의 군대를 유비와 손잡고 적벽에서 격파했고 자기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보내 유비와의 관계를 밀접했다. 그러나 형조 용유를 둘러싸고 유비와의 대립이 심화되자 다시 조조와 동맹을 맺고 유비의 무장 관우를 공격해 형조를 차지했다. 그 뒤 위나라에 문제가 나서서 오왕으로 봉했지만 222년 독자적으로 요노를 황무로 정하고 독립을 표방했다. 유비가 죽은 후 손권은 총나라와 동맹해서 위나라와 대립했으며 229년 황제 자리에 올랐다. 선권은 인재 덕용에서 뛰어난 군주로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다. 선권의 형인 선책은 임종을 맞을 때 선권에게 호사를 부탁하며 군사를 이끌고 싸우는 것이라면 내 쪽이 더 낫겠지만 그러나 현자를 발탁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은 내가 더 훌륭하다라고 유언을 남겼다. 선권은 형인 선책의 유언대로 나라 창업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문무가 겸비한 인재를 등용했다. 선권의 종신인 중에는 오나라 정권 창업을 돕고 선권을 포필한 주요, 선권에게 강동을 충립하고 제왕의 대업을 서서히 도모하는 방략을 바쳐 선권의 공경을 받은 명장이며 모사인 노수, 선권이 황제로 된 후에 상장군으로 돼서 태자를 보좌한 지모와 용맹을 겸비한 명장 육손, 주요를 수행해서 적백에서 조조를 대파함으로써 용감하고 지략이 있어 선권의 두턴 신임을 받아온 장군 요몽, 식견과 담략이 뛰어난 태사자 손책에 이어서 계속 선권을 잘 보좌해 선권이 사부의 예로서 대해왔던 장소, 부하 백기만 거느리고 조조의 군행을 야습해서 조조군을 크게 놀라게 한 용감무쌍한 감령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황계, 정보, 반장, 서성, 정봉 등 용장들이 선권의 마카에서 용맹을 떨쳤다. 선권이 이런 종신들을 발탁해 두턴 신임을 주었기에 오나라는 전란 속에서 나라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선권은 지형의 이점을 살린 토지 정책을 실시해서 중국의 강남 지역 개발에서 큰 기여를 한 황제이다. 일반적으로 오나라는 지형의 이점을 잘 살린 나라라고 알려져 있다. 선권이 지배한 장강 중하류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강수량이 풍부해 농사 짓기에 알맞은 지역이었다. 게다가 자원이 풍부해서 철강, 방지, 제염 등 특산물도 많이 생산됐다. 그렇지만 한때는 미개척지가 많았고 인구도 비교적 많지 않았다. 그러나 호한 말 북방에서 전란이 계속되고 황하유역의 경제가 타격을 받아 북방에서 이민들이 강남을 바라고 내려왔다. 때문에 선권의 종신들 중에는 장소, 노수, 제갈근 등과 같은 북방 출신이 많다. 선권도 조조처럼 둔진제를 실시했다. 이러한 풍부한 경제력이 오나라의 군사력을 담보해 주었다. 또한 장강이나 바다를 중심으로 한 수로가 많았기 때문에 교류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조선업도 발달했다. 조선업에서 오나라는 삼국시대에 가장 발달한 나라로 되었는데 조선업의 발달은 일찍 낙후했던 장강 유역의 경제가 황하 유역의 경제를 앞서는 데 큰 역할을 놀았다. 역사학자 법문단 선생은 황하가 장강 유역의 경제 발전은 중국 봉건 사회의 경제 실력이 강화되게 하여 당나라 시기 경제 분흥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선권은 장강 유역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 항해업을 발전시켜 당시 이주, 지금의 대만과의 연계도 강화됐다. 그러나 오나라는 계승자 선택에서 비극을 초래했다. 선권은 소나를 태자로 세우고 동시에 동생 손패를 노왕으로 봉하고 태자와 동등하게 되었다. 때문에 신하들은 손화파, 손패파로 갈려져 싸우게 되었고 오나라에서 권력 쟁탈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게 됐다. 이 권력 싸움에서 유능한 신하 수십 명이 처형됐다. 252년 선권은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손량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1: 지금까지 선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5: 희망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이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6: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7: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6: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8: 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权威教材 论党的自我革命 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
9: 加强权力制约和监督 推进反腐倡廉法规制度建设 2015年 6月26日 善除害者查其本 善理己者绝其源 铲除不良作风和腐败现象滋生蔓延的土壤 根本上 要靠法规制度，我们党长期执政，既具有巨大政治优势，也面临严峻挑战。必须依靠党的各级组织和人民的力量，不断加强和改进党的建设、管理、监督。只有建好制度、立好规矩，把法规制度建设贯穿到反腐倡廉各个领域，落实到制约和监督权力各个方面。 发挥法规制度的激励约束作用，才能筑起遏制腐败现象滋生蔓延的堤坝，才能推动形成不敢腐、不能腐、不想腐的有效机制。法规制度带有根本性、全局性、稳定性、长期性。邓小平同志说，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러시아 교육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20일 오전 습금평 국가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러시아 선린 친선 협력 조약을 연장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잇따라 소규모, 대규모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러시아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러시아 선린 친선 협력 조약을 체결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선린 친선 협력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적 형식을 통해 장기적인 선린 친선과 포괄적 전략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중국-러시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중국-러시아 관계가 오늘날의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쌍방이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굳건한 의지로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부단히 심화하고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정신으로 재분화 협력을 확장하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태연한 용기로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당면 국제정치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자 세계 주요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장원한 견제에서 더 고품질의 포괄적 전략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진흥에 조력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는 평등 상대, 상호 존중, 신의 중시, 협력 상생을 토대로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정치적 상호 신뢰가 부단히 강화되고 경제 무역, 투자, 에너지, 과학기술, 인문 교류, 지방 간 협력 등 재분야 협력이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민심 교류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보다 더 활기차고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이고 고품질로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이 쌍방의 근본 이익과 세계 발전 대세를 감안해 내린 전략적 선택입니다. 양국 관련 부문은 습금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다잡아 양국 상호 신뢰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고 협력의 내실을 다지며 진선의 길을 더 넓혀가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쌍방이 발전 진흥 목표에 집중하고 두 나라 협력 기제의 포괄적이고 완비화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전방위적 협력에 대한 통합 기획을 강화하며 경제무역 투자, 에너지 자원, 교통운수, 과학기술 혁신 등 실무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첨단 분야 협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며 신질 생산력으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대 간 친선을 계승하는 데 착안하여 교육, 문화, 영화, 관광, 지역 등 인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친선의 사회적 여론 기반을 단단히 다지합니다. 다자간 협력을 심화하고 유엔 상례협력기구, 브릭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더 긴밀히 함으로써 전후 국제질서와 국제법의 권유를 굳건히 수호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단합해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선도해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전례없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가 굳건하다고 표했습니다. 쌍방 무역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에너지 수급 분야에서 호혜 상생을 실현했으며 교통, 물류, 과학기술 등 분야 협력도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문 교류도 활발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문화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러시아 중국 교육의 행사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각종 시련을 이겨내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져 포괄적 전략 협력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선린 친선 협력 조약은 양국 관계의 탄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당면 정세에서 더욱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조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전략적 조율과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협력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안정 요소입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다자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회를 잘 개최하도록 지지하며 상해협력기구의 지위와 영향력을 함께 높여가고 브릭스 국가 기제의 단결과 협력을 증진하며 유엔의 권위를 수호하고 문명 다양성을 옹호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질서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등 주요 국제와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 러시아 총리 정기회담 기재 내 부총리급 협력위원회 양측 위원장들로부터 투자, 에너지, 경제무역, 동북 극동, 인문 등 분야의 협력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양국 외무장관들은 국제와 지역 상황에서의 양국 조율과 협력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양국 정상은 중화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 포괄적 전략협력 심화 및 선린친선협력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제무역,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20건의 협력문서 체결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방문 기간 양측은 중화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세계 다국화 및 신흥국제관계 선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타 분야의 협력문서 20건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함께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회담에 앞서 습근평은 인민대회당 동문박 광장에서 푸친을 위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푸친이 도착하자 의장대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사열대에 오르자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했으며 천안문 광장에서는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부친은 습금형의 동행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태기, 정설상, 왕이, 하리뽕, 장국총, 심의금 등이 상설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습금평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0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이번까지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25차례나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높은 수준과 특수성을 충분히 구현했다고 표했습니다. 방금 푸틴 대통령과 깊이고 우호적이며 성과가 풍부한 회담을 갖고 일련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포괄적 전략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선린친선협력을 심할 때 권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여러 건의 중요한 양자협력 문서 체결을 지켜봤습니다. 양국은 세계 다극화와 신흥의 국제관계를 창도할 때 권한 공동성명도 발표할 것입니다. 올해는 중국 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입니다. 30년간 빗바람을 무릅쓰고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과정에 양국 관계는 끊임없이 격상되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는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형 대국 관계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러시아 선린친선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입니다. 단연간 양국은 시종 이 조약에 명시된 감행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평등상대, 상호존중, 신의종시, 호혜상생을 견제해왔습니다. 이는 국제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신흥국제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세계 100년 변국에서 핵심적이고 항구한 힘이 되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나와 푸틴 대통령의 공동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관계는 이미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비유했습니다. 양측은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시대 흐름에 순응해 양국관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합니다. 첫째,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튼튼히 다지고 서로에 대한 전략적 지지를 확고히 합니다. 정치적 신뢰는 양국 관계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자 중국 러시아 선린친선협력조약의 취지와 근본 원칙입니다. 나와 푸틴 대통령은 해당 조약을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쌍방은 선인의 위협을 이어받아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서로를 확고히 지지하고 전략적 소통과 재반 차원의 왕래를 지속적으로 밀접히하며 양국 간 정치적 상호 신뢰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합니다. 둘째, 더 높은 수준의 호혜 협력에 힘을 실어주고 각자의 발전과 진흥을 함께 추진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 분야의 상무 협력이 앞으로 매진하고 있고 많은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무 무역액은 이미 연 3년째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상무 무역액이 근 20% 성장했습니다. 쌍방은 기세를 몰아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 계획과 러시아의 2030년 전 발전 전략 간 접목을 심하고 재력력 호혜 협력과 질적 양적 제고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0: 각자의 발전과 지능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더 높은 수준의 민심 소통을 추진하고 양국 간 세대적 친선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양국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양국 간 인문 교류가 날로 긴밀해지고 민심 유대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나와 푸친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에 중국 러시아 교육의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열 번째로 진행하는 국가급 주제의 해 행사입니다. 쌍방은 교육의 해를 계기로 양방향 유학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학교와 과학연구 플랫폼의 교류와 협력을 심하며 인재 양성, 과학연구, 합동 공략 등 면에서 더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양국 관계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합니다. 넷째, 더 높은 수준의 국제 협력을 전개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일방주의, 패권주의가 깊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세계가 정글법칙에 빠질 위험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상리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확고히 履행하고 유엔의 권위,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방적 패권주의와 역사적 퇴행을 반대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를 부정하고 파쇼와 군국주의 망령을 소환하려는 모든 도발 행위에 반대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설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중국을 방문했다며 해당 조약은 양국 관계 포괄적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닦아놓았다고 표했습니다. 당면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놓였으며 양국은 시종 상호 존중, 평등 호조, 상호 지지의 정신을 견지하며 상무 협력의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발전을 추진해왔습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은 강대한 내생 동력을 갖고 있으며 상무 협력은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지연정치 변화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습금평 주석과 함께 열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 중 광범위하고 중요한 이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교류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러시아는 양국 관계 미래에 대해서 신심으로 가득 찼으며 중국과 함께 동반자 관계와 설린 친선 관계를 심하고 민심 소통을 강화하며 각자의 발전과 지능 그리고 인민 복지를 위해서 힘다할 것입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긴밀한 전략 협력을 유지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공동 수호하며 글로벌 안정과 안정을 함께 지켜나갈 것입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이 21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중국-러시아 교육의 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서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먼저 축사를 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국-러시아 설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해에 중국-러시아 교육의 해를 가동한 것은 나와 푸틴 대통령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착안해 내린 전략적 포치입니다. 교육은 국가 간 민심을 이어주고 우정을 전승하는 중요한 가교이자 당내 공을 세우고 천추의 리익을 남기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교육 분야에서 양국은 협력을 부단히 심화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중국-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을 풍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러시아 교육의 해를 계기로 쌍방은 협력 공감대를 더 많이 쌓고 협력 분야를 더 확대하며 협력 수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교육이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교육이 강하면 나라가 강대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재 양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국제 최고 수준의 인재 대우와 국가 전략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공동 육성하고 선도적 과학 난제를 함께 공략하며 양국의 혁신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문명 참조 리념을 실천하고 문명 전승과 교육 관리 경험과 교류를 추진하며 사업 수준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전통적 친선을 전승하고 교육 분야의 협력 예비를 부단히 발굴하며 양국 민중의 료해를 증진하고 정을 돈독히 해야 합니다. 교류 속에서 양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키우고 세대적 진선을 전승할 후계자를 양성합니다. 쌍방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 러시아 교육의 해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교육 분야의 쌍무협력은 양국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0: 러시아 중국 교육의 해를 가동한 것은 획기적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교육을 중시합니다. 개인의 발전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서 교육은 초석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중국 교육의 해 행사는 내용이 풍부하고 규모가 방대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 세대가 상울이해를 증진하고 양국 친선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며 양국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 러시아 교육의 해 휘장을 공동 제막했습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이 20일 저녁 북경 이민대회당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차담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단연 내 나와 푸틴 대통령은 밀접하게 교류하고 중국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깊이 있고 실속 있게 발전하도록 이끌었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설린 친선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추진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공평 정의, 협력 상생의 신형 대국 관계 모범을 보여주고 혼잡한 세계에 소중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나와 푸틴 대통령은 또 중국 러시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할 때 대해서 새로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성공에 이르고 쉼 없이 앞으로 나가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끊임없는 노력하에 양국 관계는 기필코 고품질 발전의 추세를 이어가고 더욱 진보하고 더 높은 경지에 오를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실무적이고 효율적이었다며 성과가 풍성했다고 표했습니다. 나와 습금평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광범위한 이제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양국의 협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시종 활기찬 발전세를 유지하는 데 유소합니다. 러시아는 계속해 중국과 밀접히 소통하고 전략적 조류를 강화하며 양국 관계 확실성과 안정성으로 세계 평화 번영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 등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0: 습금평 국가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5월 20일 저녁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러시아 세대 간 진선전승 대국관계 본보기 수립이라는 주제의 사진전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습금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수시로 사진 앞에 머물러 설명을 들으면서 최근 몇 년간 양국의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의 순간들을 기쁜 심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러시아 친선의 위대한 사업은 역사 대세와 시대 조류에 부합하며 탄탄하게 뿌리를 내려 초유의 흔들림 없이 멀리 안정적으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장을 엮어 가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화사와 러시아 나스통신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사진전은 신시대 들어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교류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중국-러시아 설린 진선 협력의 굳건한 행보를 전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같은 날 저녁 인민대회당 금색홀에서 푸틴 대통령을 위해 환영만찬을 열었습니다. 제기, 정설상, 무왕리, 하리뽕, 장국청, 심의금 등이 해당 행사에 각기 참석했습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이 오는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0: 공원희강 총리가 21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금평 주석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국-러시아 관계 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과 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상호 지지를 강화하려 합니다. 또한 확고한 의지로 무역 투자, 에너지, 농업, 상호 연결과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호혜 상생을 실현할 것입니다. 양 측은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조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관리 장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국제 공정과 정의를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역시 중국과 고위급 왕래를 기밀히 하고 총리 정기회담 기재를 충분히 발휘하여 무역, 에너지, 교통물류, 과학기술 혁신, 인문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오정룡이 회견에 참석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최근 국무원 등이 서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는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광물자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업권 제도를 한층 더 보완했습니다. 둘째, 광물자원 탐사와 채굴 관련 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광산구 생태복원 관련 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채굴권자가 광산 생태복원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하고 광산 생태복원의 완료 시한과 검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넷째, 광물자원 비축과 비상 제도를 한층 더 보완했습니다. 전략적 광물자원 제품 비축, 생산능력 비축, 산지 비축 관련 제도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광물자원 비상처치 조치를 보완했습니다. 다섯째, 감독관리 제도를 한층 더 보완했습니다.
0: 신조 23호 요인비행 임무 전 시스템 발사 연습이 20일 조천위성 발사센터에서 원만히 끝났습니다. 5월 20일 오전 신조 23호 요인비행 임무 전 시스템 발사 연습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발사 전 규모가 가장 크고 종합성이 가장 강한 이번 실전 연습은 발사 당일 우주 비행사들이 캡슐에 탑승한 후 시스템 합동 점검부터 발사 초읽기까지의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모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시스템 간의 협력과 응급처치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중국 우주항공과학기술그룹의 오수 씨는 합동 연습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전체 로켓에 연료를 주입할 예정이며 조입이 끝나면 발사 초읽기에 들어가 발사창을 기다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상태 확인이 마무리되면서 만단의 발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번 합동 연습에서 우주 비행사 시스템은 승무조의 의학 검사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출정식 캡슐 내 상태 설정, 입실 후 과정 등 임무에 대해 일대일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우주 비행사 과학 연구 훈련 센터의 왕립지 주임은 이번 연습은 출정 전 기술 준비부터 출정, 입실 후 내부 상태 확인까지 발사 전 모든 과정과 조작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마쳤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승무원들 사이 호흡이 잘 맞았고 지상지휘 요원들과도 원활하게 협조하여 이번 연습을 순조롭게 마쳐 후속 발사 임무 수행을 위한 튼튼한 도대를 닦았습니다. 현재 발사장의 시설과 장비 상태는 안정적이며 기상, 측정 제어, 후군 보장 등 제반 시스템은 모두 확인을 마쳤고 이후 적기를 택해 발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0일 새로정에서의 분투자들 중요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생태환경 분야 대표 5명이 인민을 위한 환경보호를 견지하며 아름다운 중국 함께 그리자를 주제로 중요회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원격탐지관측, 유역감독관리, 대기오염방지, 코크스화학기업의 전환, 농촌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업무 실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신시대 환경보호사업 종사자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태환경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중국을 함께 건설하려는 그들의 책임감과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재정수지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동기 대비 3.5% 성장한 8조 3,400억 원, 증가폭은 1.4분기보다 1.1%포인트 제고했습니다.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 진척은 5년 동기 대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동기 대비 1.3% 증가한 9조 4,800억 원입니다.
1: 국가우선국이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우리나라 택배 업무량이 동기 대비 5.1% 성장한 루계로 645억 7천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업종 시장 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0: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저녁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은 현재 오만과 협력하고 관련 국제 전문 기구와 조율해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기재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새 안전기제는 항행 안전 문제 외에도 해상 안전 원가 그리고 해만 지역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군사 행동이 초래한 생태 환경 파괴 문제도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이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요조선과 컨테이너 선박, 기타 상선을 포함한 선박 26척이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의 조류과 안전보장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이란과 미국이 5월 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새 라운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미국에 대한 강력한 불신 속에서 이란은 협상을 계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이란이 만약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이란의 소식을 며칠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식 협정에 서명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재차 공격하면 전화가 중동 지역 밖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최일단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종합의료계획에서 새 진전을 취득한 정혜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수석 시간에는 이란이 내놓은 디지털 요충지 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

2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1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당의 과학적 이론으로 전당을 무장하는 사업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조직은 형체이고 사상은 영혼입니다. 당의 조직 건설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형체도 갖추어야 하지만 영혼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근대 이래 여러 정치 세력이 완수할 수 없었던 어려운 과업을 완수하고 인민을 이끌어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시종 마크스주의를 행동 지침으로 삼고 시종 마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로 전당을 무장시킴으로써 전당이 시종 통일적인 사상, 확고한 의지, 조화로운 행동, 강대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정당이면 큰 정당다워야 하며 크면 그만큼 어려움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당적으로 공동한 사상과 이론을 토대로 고도의 중앙집권적 통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크스주의, 특히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이론적 무장을 강화하여 각급 당 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간부, 특히 지도 간부들이 마크스주의라는 이론적 무기를 장악하고 마크스주의 이론 수준과 운영 능력을 제고하며 함께 당의 혁신 이론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을 추진하는 실천적 역량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 및 그 조직 부문은 자각적으로 당의 과학적 이론으로 당의 조직 건설을 지도하고 새로운 실정과 결부하여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며 재반사업에서 시대성을 더욱 잘 구현하고 법칙성을 더욱 잘 파악하며 창조성을 더 많이 부여함으로써 신시대 당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 강력한 조직적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당의 조직체계 건설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엄밀한 조직체계는 마크스주의 정당의 우위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레닌은 무산계급이 불패의 힘으로 될 수 있고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마크스주의 원칙에 의한 그들의 사상적 통일이 조직의 물질적 통일에 의해서만 공고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중앙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을 망라한 엄밀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체계 속에는 3,200여 개의 지방당위원회, 14만 5천 개의 당조 및 당사업위원회, 468만 1천 개의 기층 당조직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그 어느 정당도 보유하지 못한 강대한 우위입니다. 당의 중앙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이 모두 강력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야만 당의 조직체계의 우위와 위력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당의 각급 조직이 모두 완비화되고 탄탄한 실력을 갖추며 상하가 연결되고 집행이 강력한 엄밀한 조직체계를 형성하여야만 몸이 팔을 지배하고 팔이 손가락을 지배하듯이 당의 영도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에서 조직체계 건설을 중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당 건설을 틀어줌에 있어서 우선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의 건설을 틀어주고 재반 당내 법규에서 중앙 지도자들에게 보다 높은 기준을 제기하였으며 규율을 지키고 규칙을 따르며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리행하는 등 면에서 중앙 지도자들이 전당 동지들의 본보기와 모범이 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 및 국가기관은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첫 1km로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당조 사업 조례와 당사업 기관 조례를 성실히 관철 집행하여 중앙 및 국가기관을 정치를 중시하고 규율을 지키며 책임을 짊어지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범기관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방당위원회는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중간 구간으로서 중간 폐색증이 생겨서는 안 되며
지방당위원회 서

0: 사업 조례를 착실히 관철 집행하여 지방당위원회를 당조항의 지휘에 결연히 복종하고 관리가 엄격하고 감독이 강력하며 지도부가 단합되고 기풍이 바른 강력한 조직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은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마지막 1km로서 도로 단절이 생겨서는 안 되며 기층을 단단히 들어주는 명확한 방향을 견지하면서 무기력하고 해이한 기층 당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돈하여 당의 조직이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설립되고 당의 사업이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기층 당조직이 기층 관리를 영도할 때 나타나는 각종 취약점을 서둘러 보강하여 제반 분야의 기층 당조직을 당의 영도를 실현하는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당원 발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당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광범한 당원들이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데서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은 정치적 영도력, 사상적 선도력, 대중적 조직력, 사회적 호소력을 제고하여 광범한 인민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단합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2: 오늘은 종합의료계획에서 새 진전을 취득한 정혜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혜성 종합의료개혁 업무화상회의에 따르면 정혜성은 년도 종합의료개혁 중점 임무를 긴밀히 파악하고 착실히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심화하여 종합의료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혜성은 고수준 의료자원 확장을 가속화했습니다. 국가지역의료센터와 세계 성급지역의료센터가 모두 건설을 완료하고 운영에 진입하여 지역 효익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급, 주급, 3급 병원과 응급구조 5대 센터가 전면적으로 보급했고 성내 중증질환 진료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료공동체 구축의 수준과 효율을 높였고 의료공동체가 현역 전체에 보급되어 기층의료 봉사 역량이 꾸준히 제고되었습니다. 고수준 봉사 기층 진입 활동을 착실히 전개했습니다. 성소재지의 수준 높은 의료자원을 선영시 4개 구기층의료보건기관으로 하향 배치하는 기재를 구축하고 선영시 가정의사 계약 경험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전성 전체 인구의 계약률은 81.6%, 중점인구 계약률은 90.12%에 달했습니다. 주민편리 혜택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검사와 검진 결과 상호인정을 추진했으며 산소성 등 8개 성과 성간 검사 결과 상호인정 기재를 구축하고 성내검사 상호인정 항목은 409개, 영상상호인정 항목은 162개 달해 환자 비용 5,709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53개 기관에서 보호자 없는 간병봉사를 실시하여 누적 1만 1,700여 명의 환자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료보장제도가 끊임없이 건전해졌습니다. 2025년 판정혜성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조정하여 목록 내 약품 수가 3,219가지에 달했습니다. 직원 기본 의료보험 외래공제보장을 실시하고 개인계좌 사용 범위를 직계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내 타지역 입원 의료비를 DRG DIP 지불관리에 포함시켰습니다. 국가집중 대량구매 선정 결과를 전면 시행하고 타성과 성간연맹을 맺거나 성급구매연맹을 구성하여 의약품과 의료소모제 집중구매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1,202종의 의약품과 127류의 소모제 자금을 조달하여 가격을 55% 이상 인하했습니다. 성 단위로 의료공동체 약품 목록을 통일하여 1,137종의 약품을 포함시켰고 현역 의료공동체센터의 약국 건설률은 62%에 달했습니다. 소장의약을 포함한 중의약 개선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고 동서의약의 협력 대형종합병원 등 중대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체계를 건전히 하고 전염병 조기 경보와 감측 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혜택 보육 봉사를 가속화하여 전성 인구 1,000명당 보육 정원수가 4.57개에 달하고 3세 이하 영유아 양육 보조금을 누적 30여만 명에게 약 9억 4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양로 결합 봉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로인 우호 의료기관 건설률이 90%에 달하게 했습니다. 보건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전민 건강정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완비했습니다. 그리고 성, 시, 현, 향 4급 의료기관의 성급 원격의료와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4: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이란이 내놓은 새 카드 디지털 요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얼마 전 세계적 에너지 요충지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금 디지털 요충지라는 지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란 측은 5월 18일 호르무즈 해협 해적 관케이블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해적 관케이블의 중요성은 무엇이고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이 이런 신호를 보낸 배경은 무엇이며 해적 관케이블의 관리비를 거두겠다는 이란의 진짜 속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8일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 통제를 완수한 후 해당 수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통신 케이블 회사들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감독관리를 접수해야 하며 주관성 수수료 납부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란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방 과학기술 기업에 요구했습니다. 이란 측은 해저관 케이블 회사들은 통과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고 관케이블의 수리와 유지 관리 권한은 이란 측에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 구성 부분인 호르무즈 해협 해저관 케이블은 디지털 요충지로 불리웁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통신용 해저 광케이블은 500개 이상에 달하고 전 세계 대륙 간 데이터 전송 작업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소 7개 핵심 노선이 호르무즈 해협과 링근 해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광케이블의 전략적 가치가 해협에 해온 가치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광케이블을 통제하거나 의도적으로 훼손할 경우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인터넷 통신과 디지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CNN은 호르무즈 해협이 싱가포르 등 아시아 데이터 센터와 유럽 일부 해저 광케이블 거점을 잇는 핵심 디지털 통로라고 전했습니다. 이곳 해저 광케이블이 차단될 경우 유럽과 아시아 간의 금융 거래와 국경 간 거래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인터넷이 두절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교착 상황에 빠져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이 시점에 해협 해저 광케이블의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선포한 데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첫째, 미국을 압박할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이란이 미국을 견제하는 핵심 카드로서 협상에 다시 교착되자 이란은 해적 광케이블을 대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여 해협 카드의 영향력을 한층 높이려 합니다. 상해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포징짱 부연구원은 이란이 디지털 기반 시설이 자리한 지리적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미 힘겨루기 방식의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비대칭적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블룸버그 경제부 중동사무 책임자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이란의 이번 조치가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더 드러내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저들의 역량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은 굳이 해협 해적 광케이블을 직접 장악할 필요 없이 케이블 운영과 유지 모수 안전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해만 지역 동맹국들의 디지털 경제에 타격을 입혀 힘겨루기에서 비대칭 우세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가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포징장 연구원은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광케이블에 주권성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수입 통로를 개척하여 전쟁과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이런 행동은 리득과 위험 부담이 공존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운영 방해에 대응하여 대체 통신 노선 구축을 서두를 경우 장기적으로 이란은 고립되고 수세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의 광케이블 요금 징수 구상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다 압박과 억제를 위한 의도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해 서방 기업이 이란의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란이 추진하는 요금 징수 제도 자체의 구축과 운영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제약이 따릅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미 포설 완료된 해적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이란이 당시 체결한 계약을 준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요금 조건을 추가하거나 유지 모수 규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요금 징수에도 걸림돌이 많지만 이란은 여전히 교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라비아 방송은 이란이 해적 광케이블이 취약하고 피해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돌발 사고로 위장해 케이블을 훼손하거나 시공과 유지 모수 허가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해 억제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랍연합추장국 정치분석가 무스타파 아흐메드도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수중 작전 인력과 장비는 해적 광케이블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어 케이블 훼손 위험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정금합니다. Hello. 편의점에서는 물 한 병에 2, 3원 정도에 팔리지만 헬스장에서는 5, 6원에, 공항에서는 10원 정도, 비행기에서는 더 비싸게 팔립니다. 내 성분과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물인데도 환경에 따라 가격이 바뀝니다. 물이 있는 것이 그 가치를 결정할 뿐입니다. 네, 만약 지금 내가 과소평가된다고 느낀다면 그건 나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장소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 한 병도 장소를 바꾸면 가격이 따라서 뛰어오르는데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환경에 만족하지 마세요. 네, 내가 있는 곳을 바꿔보세요. 주변 사람,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직업, 내 주변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면 똑같은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론 변한 것을 떨쳐버려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청춘을 고향에 바치고 민심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길림성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보석이 백금봉씨의 이야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홍곡지지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어방송 라디오 이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융은 국민경제혈맥으로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전 국면과 관계됩니다. 습금형 총석에는 개혁 개방 이래 우리나라 금융업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볼 때 금융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금융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난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의 가속화와 금융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금융체계의 복잡성과 개방도가 끊임없이 향상되고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절박한 수요로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금융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할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해놓은 바 이는 비련코 금융강국을 서둘러 건설하는 데 강력한 원동력을 주입하고 금융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할 것입니다.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중앙금융사업회의 정신을 갈증 학습하고 관찰하며 사상관식을 당장의 결책과 포치에 동일시키고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금융강국을 서둘러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금융은 대국 간의 겨룸에서 쌍방이 필수적으로 다투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대국이지만 습금형 총서기가 제기한 금융강국이 구비해야 할 강대한 동화, 강대한 조항은행, 강대한 금융기구, 강대한 국제금융중심, 강대한 금융감독관리, 강대한 금융인재대오 등 목표와 요구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규모가 크지만 강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체계의 단점과 취약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보강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이라는 이 관건적인 조치를 계속 잘 활용하고 금융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여 금융의 고품질 발전에서 나서는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 난제와 애로점을 타파하고 과학적이고 온건한 금융조절통제체계, 구조가 합리적인 금융시장체계, 본업협력하는 금융기구체계, 우반비화되고 효과적인 금융감독관리체계, 전문성을 띈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체계 및 자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안전하며 고효율적인 금융기반시설체계를 서둘러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금융대국으로부터 금융강국으로 전환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중국 특색 금융발전의 길로 잘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신시대 금융발전 법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금융 본질에 대한 인식을 부단히 심화하여 금융 분야에서의 실천 혁신, 리론 혁신, 제도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중국 특색 금융 발전의 길을 점차 개척해냈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쉽게 개척된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각별히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제하며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중국 특색 금융 발전의 길은 개혁 과정에서 모색한 것으로서 반드시 개혁 실천 속에서 더욱 순탄해지고 더욱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시스템적 금융 위험을 방지하는 최저선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위험에 대한 예방과 통제는 금융사업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현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지방정부 재무, 중소금융기구 등 분야의 위험 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준엄합니다.
위험을 강력하고도 질서 있으며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초에서 위험의 형성과 위험 대처 과정에 폭로된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재적 모순을 겨냥하여 금융감독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감독관리 문책을 강화하며 금융관련 법치를 완비하고 금융안정보장체계를 확고히 수립하며 위험을 차단하는 틀을 보다 튼튼히 다지고 방화벽을 서둘러 수립하며 금융업의 위험 방지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금융이 실물 경제에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실물 경제는 금융의 기반이고 실물 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금융의 천직입니다. 계속 개혁을 견인 잘

0: 하고 금융이 실물 경제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려 및 제약 기재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금융이 실물 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나타난 애로점과 난점을 해결하여 금융 자원이 진정으로 고품질 발전이라는 전략적 방향과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에로 집결되도록 하고 과학기술 금융, 록셋 금융, 포용적 금융, 양로금융, 디지털 금융이라는 다섯 개 사업을 힘써 살아요. 실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더욱 질 높고 더욱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와 금융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금융 대외 개방을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역사와 현실을 돌이켜보면 금융 강국은 모두 고도로 개방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금융업의 대외 개방 확대는 우리나라 대외 개방의 중요한 방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의 개혁 개방을 통해 형성된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한다는 기본 경험을 견제하고 잘 활용하여 금융 분야의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의 개방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개방의 조건하에서의 위험 예방 통제 체계 및 능력 건설을 강화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위험 예방 통제로서 더욱 높은 수준의 금융 개방을 보장해야 합니다.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 응당 파악해야 할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차 당대회일에 당장은 금융사업 영도체제, 금융감독체제 등에 대하여 일련의 재구성적인 개혁을 진행하여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융체제 개혁을 가열층 심화하려면 반드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금형 경제사상 금융편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중국 특색 금융발전의 길에서의 여덟 가지 견지라는 기본 요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중요한 원칙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소정 혁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진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동북 축구 리그를 계기로 축구 생태계를 전면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동북 축구 리그가 곧 개막합니다. 네, 축구의 고장으로 불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립체화된 경기 체계로 이 열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 정비부터 각급 경기 연계 운영, 선수 선발부터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산업의 깊은 융합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전민 축구의 새로운 생태계를 정성껏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축구가 지역 협력 발전, 문화 관광 융합, 도시 발전, 민생 행복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동북축구리그는 5월 23일 길림, 려녕, 흥룡과 내몽골 네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되며 정규리그는 8월 15일까지 진행되고 9월에는 결승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전국 축구 발전 중점 도시인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대표팀을 구성해 당당히 출전해 장춘팀과 함께 길림의 두 팀으로 동북축구리그에 도전하게 됩니다. 현재 연변 대표팀은 선수 구성을 마쳤습니다. 팀은 연변 룡정 축구클럽 예비팀을 핵심으로 연변대학, 연변조선족자치주체육학교, 캠퍼스 축구의 우수 인재를 폭넓게 영입했습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전술 구상으로 팀 전술을 다듬어 동북축구리그의 경기 리듬과 지역 교류 취지에 완벽히 부합하도록 힘쓰며 경기에서 연변 축구의 실력과 풍모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동북축구리그 연변 대표팀 장붕 감독은 초기에는 훈련기지에서 기술과 전술 훈련을 진행했고 후기에는 동북축구리그 맞춤형 시범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선수가 코치진의 전술 의도를 충실히 따르며 훈련 태도와 성과 모두 매우 우수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동북축구리그를 계기로 축구 전방위적 발전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경기장에서 도시 전역으로 경기 행사에서 산업으로의 심도 있는 연동 발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경기 스포츠 사원에서는 중국 갑급 축구리그와 동북축구리그를 병행 운영하며 축구의 고장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2026 시즌 중국 축구 각급 리그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의 홈 경기는 인기가 매우 높아 매 경기 때마다 수만 명의 축구 팬들이 현장을 찾아 열정을 불태우며 연변의 축구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었고 팀의 강한 정신적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 각급 축구 리그의 불어급 선도 효과와 동북축구리그의 지역 연동 효과 아래 연변의 축구 열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으며 그 기세는 막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연변 룡정팀의 각급 리그 출전, 연변 대표팀의 동북축구리그 출전 외에도 2026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제2회 현시 축구리그에도 각 팀들이 본격적으로 준비를 마치고 경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지역사회 운동장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경기에서부터 저녁 무렵 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젊은이들의 축구 경기, 주말에는 전문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응원의 함성까지 축구는 이미 연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역을 아우르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며 사랑하는 축구 축제가 연변 대지에서 활기차게 펼쳐지며
축구의 고장의 깊은 전통과 진취적인 활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경기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며 각지에서 경기 개최 의지와 혁신 발전 의욕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연맹은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합동 발전 모식을 창의적으로 구축하고 경기 인기를 문화

관광 소비 증가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동북 축구리그의 융합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푸른 잔디 축제 즐기고 다채로운 연변 즐기기를 주제로 친절한 연변, 관광하기 좋은 연변, 볼거리 많은 연변, 즐길거리 많은 연변, 특산물 많은 연변 등 다섯 가지 발전 시나리오를 조성하여 상업, 문화, 관광, 체육 산업에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 친절한 연변 행사는 유니온페이 플랫폼과 협력하여 경기 티켓 연동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관광하기 좋은 연변 행사에서는 6개 명품 관광 로선을 선정하고 10개 테마 관광 상품을 개발하며 20여 가지 핵심 문화 관광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도나, 안도, 용정 등 각 현지에서도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 동북축구리그와 중국 각급 리그 경기 티켓 소지사에게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호텔 숙박 할인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도나 용정산 문화관광지, 한총룡 홍색관광지, 용정 비암산 풍경구 등 여러 유명 관광지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축구를 매개로 스포츠 경기와 문화관광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과 업종의 장벽을 허물어 축구 팬들이 경기 관람 외에도 연변의 다채로운 문화 관광 매력을 직접 체험하도록 조치하여 경기 열기, 축구 열정과 도시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고 상생 발전하는 효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동북 축구리그가 불러일으킨 강한 열기는 연변 대지에 주목받는 축구의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소에서는 축구를 매개로 문화를 영혼으로 산업을 날개로 삼아 다원화 동합축구 생태계를 부단히 완비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운동을 단순한 체육경기에서 벗어나 도시발전추진, 민족단결촉진, 소비성장견인의 특색 브랜드로 승격지키고 있습니다. 네, 도문강을 따라 뻗은 제331 관광대의 통로가 길림성 화룡시 숭성진의 농산물 판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올절 기간 화룡시 숭성진에서는 제331 연선에 위치한 지리적인 우세를 이용하여 진내 고승청 구간에 숭성진 농특산물 장터를 세워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현지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 홍보했습니다. 네, 숭성진 당위원회와 정부에서 마련한 이번 장터는 4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진과 총 간부, 진의 서부교획,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명절 휴일을 반납하고 장터 사업일꾼으로 나섰습니다. 네, 그들은 고성촌 구남꽃 민속호텔 앞에 간이 진열대를 설치하고 현지 농산물을 적극 판매했습니다. 진열대에는 현지 특산인 입살, 꿀, 도달갈, 고추장, 말린 버섯 등 농산물과 김밥, 수공예품, 김치, 찻잎 달걀 등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촌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입니다라며 환한 미소를 띤 자원봉사자들의 홍보에 오가된 관광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이곳의 농산물들을 하나둘 집어들었습니다. 판매하는 농산물들은 조마다의 특색과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성촌의 입살은 도문강의 차가운 물로 관계하여 재배하는데 쌀알이 용기가 나고 포만하며 밥을 지으면 온 집안의 향기가 감돌고 입맛이 부드럽고 찰집니다. 네, 대동촌의 토종꿀은 양봉 상자를 해발 800m 산속에 놓아 생산하는데 결정이 생기면 부드럽고 은은한 꽃향기가 납니다. 상천촌의 고추장은 수작업으로 만든 것인데 긴 시간 동안의 자연 발효를 거쳐 장맛이 진하고 풍미가 깊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숭성진은 활용 시내와 거리가 멀어 촌민들이 스스로 농산물을 시내로 가져다 팔려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네, 마침 제331 관광대의 통로가 지난해 개통되면서 진에서는 지리적 우세를 이용해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명절 기간에
촌민들의 농산물을 장터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장터는 지난해 국경절 기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진에서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통일적으로 진열대를 설치했습니다. 숭선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면서 촌 집단 경제, 촌민 수입을 제고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네, 장터에서 판매에 나선 사업 일꾼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사간 품목들은 먹기 간편하고 지니기 편하며 향토 특색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도달갈로 만든 찻잎 달걀, 잘 썰어진 김이 몰몰 나는 김밥은 오는 사람마다 거의 다 사갔다고 했습니다. 고성촌의 입살과 상천촌의 고추장도 큰 환영을 받았는데 관광객들은 친척과 친구들에게 가져다 주린다며 여러 주머니씩 사갔다고 합니다. 네, 송선진 사업일꾼들은 장터를 위해 올절 휴일을 전부 반납하게 되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진열대 앞에 서서 촌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키운 농산물들을 팔아줄 수 있다는 뿌듯함에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명절 기간은 촌민들의 수입을 늘리는 좋은 기회이고 며칠 적게 휴식하면 촌의 농산물이 실질적인 수입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힘들지만 보람 있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명절을 더 뜻깊게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장터의 총지휘를 맡은 진당위원회 부석이 장가동에 따르면 이번 장터는 주변의 휴게소와 연동으로 펼쳐졌습니다. 고성천 마을호구에 새로 건설된 구남산 휴게소에 농업지원 전열대를 설립했는데 일부 관광객들이 일정이 빠듯하여 장터를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더라도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같은 농산물들을 살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네, 장가동은 이번 장터 행사를 통해 마을마다 좋은 물건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이 밖으로 나갈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네, 앞으로 장터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단순한 거래 장소가 아니라 향토 문화를 보여주는 장구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떠나기 아쉬워하고 떠난 뒤에도 다시 오고 싶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청춘을 고향에 바치고 미니를 가슴에 새긴 연변자치소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백금봉석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민들의 일은 아무리 작아도 큰일이고 대표의 책임은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짊어져야 합니다. 연변저순적 자치소와 안도현 인대대표이자 안도현 룡천촌 당지부석인 백금봉의 이 말에는 확고한 신념이 배여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깔끔한 길, 정갈하게 정비된 농가 주변, 그리고 한창 가동 중인 전병 공장과 쌀 공장까지 마을의 이 모든 변화에는 그의 청춘과 땀방울이 녹아 있습니다. 최근 연간 백금봉 서기는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인민이 나를 대표로 뽑았으니 나는 대표로서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다짐을 몸소 실천해왔습니다. 특히 마을의 당 건설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면에서 그의 역할이 돋보였습니다. 마당에서의 미니 당 수업, 쪽골상 회의와 같은 잠시한 방식으로 당의 정책을 제때 전달하고 당 건설 플러스 향촌 진흥 모식을 내세워 당 건설을 발전 추진의 홍색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솔 아래 룡천청 단지부는 선화여 길림성 선진기층 당조지, 길림성 문명촌 백강지부로 선정되는 양해를 안아왔습니다. 네, 산업발전 면에서는 촌의 실정에 맞춰 룡천촌 발전계획을 직접 기획하고 당지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농민 모십을 도입하여 현지 자원우세를 살린 특색 산업을 융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670평방미터 규모의 전병 공장과 8헥타르에 달하는 생태 입살 농장, 모기버섯 양식 공장을 세웠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학당골 전병, 빙천쌀, 과연 모기버섯은 조 내외에서 인기를 끌며 지역 특산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판로가 더 뚫려야 농민들이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백금봉 사계는 사비를 털어 인터넷

방송 판매 교육을 받고 직접 생방송 판매에 나서면서 온라인 통로를 하나씩 열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특색 재배와 토박 경제를 권장하고 1,055평방미터 규모의 태양광 플러스 산업 일광 온실도 완공해 촌의 경제가 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으로 룡천청과 인근 마을 촌민 50여 명이 새 일자리를 얻었고 네, 마을 주민의 연평균 소득은 3만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네, 경제적 성과는 마을의 겉모습을 바꾸었지만 백금봉석에는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까지 해결해야 진짜 대표의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교류하며 그들이 생산에서 겪는 어려움, 돌봐야 할 노인과 아이들 문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으며 문제 대상을 정리하여 인민대표대회에 사용 끝난 버섯봉지 합리적 처리와 농촌 환경 개선, 농촌 통신망 신호 강화와 디지털 기반 구축 등 여러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네, 총기업의 발전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기 위해 마을 주민 전원이 혜택을 받는 배당 체계와 복지 방안을 세웠으며 분쟁 조정에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사물을 처리해 마을의 조화와 안정을 지켜냈습니다. 네, 고향을 위한 백금봉석의 발걸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의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젊은 인대 대표의 시대적 책임과 고향에 대한 묵묵한 헌신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청년 인대 대표로서 백금봉석이는 계속해서 뿌리를 기층에 두고 더 확고한 신념과 더 실무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청춘의 약속을 고향에 대표의 조심을 실천에 바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0: 업계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3: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의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합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큰 기러기 홍, 고니, 곡, 갈, 지, 뜻, 지, 홍, 곡, 지, 지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영웅 호걸의 큰 뜻, 원대한 포부나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네, 진나라 말기 조정이 포악한 정치와 가혹한 법령을 펴 백성들이 큰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소작농이었던 진승,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승이 다른 소작꾼들과 함께 밭일을 하다가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힘든 현실을 한탄하며 울분을 토로했지만 결국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진승이 말했습니다. 만약 훗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서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소작꾼들은 진승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너도 남의 땅을 붙이는 소작꾼 신분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말이냐? 네, 이에 진승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제비와 참새가 어찌 큰 기러기의 뜻을 알겠는가? 이는 곧 안목이 좁은 사람이 어떻게 큰 뜻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네, 소작꾼들은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웃어댔습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얼마 후 진승이 대태향에서 봉기를 일으켜 중국 사상 첫 농민 봉기의 지도사가 되고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홍곡지지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초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러시아 교육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20일 오전 습금평 국가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러시아 선린 친선 협력 조약을 연장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잇따라 소규모, 대규모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러시아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러시아 선린 친선 협력 조약을 체결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선린 친선 협력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적 형식을 통해 장기적인 선린 친선과 포괄적 전략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중국-러시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중국-러시아 관계가 오늘날의 높은 수준

0: 조선에 이르게 된 것은 쌍방이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굳건한 의지로 종지속 상호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부단히 심화하고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정신으로 재분화 협력을 확장하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태연한 용기로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면 국제정치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자 세계 주요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장원한 견제에서 더 고품질의 포괄적 전략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진흥에 조력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형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는 평등 상대, 상호 존중, 신의 중시, 협력 상생을 토대로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정치적 상호 신뢰가 부단히 강화되고 경제 무역, 투자, 에너지, 과학기술, 인문교류, 지방 간 협력 등 재분야 협력이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민심 교류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보다 더 활기차고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이고 고품질로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이 쌍방의 근본 이익과 세계 발전 대세를 감안해 내린 전략적 선택입니다. 양국 관련 부문은 습금형 주석과 부친 대통령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다잡아 양국 상호 신뢰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고 협력의 내실을 다시며 진선의 길을 더 넓혀가야 합니다. 습금형 주석은 쌍방이 발전 진흥 목표에 집중하고 두 나라 협력 기제의 포괄적이고 완비화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전방위적 협력에 대한 통합 기획을 강화하며 경제무역 투자, 에너지 자원, 교통운수, 과학기술 혁신 등 실무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첨단 분야 협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며 신질 생산력으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대 간 친선을 계승하는 데 착안하여 교육, 문화, 영화, 관광, 지역 등 인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친선의 사회적 여론 기반을 단단히 다지합니다. 다자 간 협력을 심화하고 유엔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함으로써 전후 국제질서와 국제법의 권유를 굳건히 수호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단합해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선도해야 합니다. 부친 대통령은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가 굳건하다고 표했습니다. 쌍방 무역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에너지 수급 분야에서 호혜 상생을 실현했으며 교통, 물류, 과학기술 등 분야 협력도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문 교류도 활발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문화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러시아 중국 교육의 행사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각종 시련을 이겨내며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져 포괄적 전략 협력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설린 신선 협력 조약은 양국 관계의 탄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당면 정세에서 더욱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조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전략적 조율과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협력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안정 요소입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다자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 지도자 비공식 회를 잘 개최하도록 지지하며 상해 협력 기구의 지위와 영향력을 함께 높여가고 브릭스 국가 기제의 단결과 협력을 증진하며 유엔의 권유를 수호하고 문명 다양성을 옹호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질서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등 주요 국제와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 러시아 총리 정기회담 기재 내 부총리급 협력위원회 양측 위원장들로부터 투자 에너지, 경제무역, 동북 극동, 인문 등 분야의 협력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양국 외무장관들은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의 양국 조율과 협력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양국 정상은 중화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 포괄적 전략 협력 심화 및 설린 친선 협력 확대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제무역,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20건의 협력 문서 체결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방문기관 양측은 중화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세계 다국화 및 신흥국제관계 선도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기타 분야의 협력 문서 20건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함께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회담에 앞서 습근평은 인민대회당 동문박 광장에서 푸친을 위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푸친이 도착하자 의장대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사열대에 오르자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했으며 전함은 광장에서는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부친은 습금형의 동행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태기, 정설상, 왕이, 하리뽕, 장국총, 심의금 등이 상소란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습금평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0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이번까지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25차례나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 높은 수준과 특수성을 충분히 구현했다고 비유했습니다. 방금 푸틴 대통령과 깊이 있고 우호적이며 성과가 풍부한 회담을 갖고 일련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포괄적 전략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설린 친선 협력을 심할 때 권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여러 건의 중요한 양자 협력 문서 체결을 지켜봤습니다. 양국은 세계 다극화와 신흥의 국제관계를 창도할 때 권한 공동성명도 발표할 것입니다. 올해는 중국 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입니다. 30년간 빗바람을 무릅쓰고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과정에 양국 관계는 끊임없이 격상되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는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흥대국 관계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러시아 설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입니다. 단연간 양국은 시종 이 조약에 명시된 감행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평등상대, 상호존중, 신의종시, 호혜상생을 견제해왔습니다. 이는 국제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신흥국제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세계 100년병국에서 핵심적이고 항구한 힘이 되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나와 푸틴 대통령의 공동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관계는 이미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비유했습니다. 양측은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시대 흐름에 순응해 양국관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합니다. 첫째,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튼튼히 다지고 서로에 대한 전략적 지지를 확고히 합니다. 정치적 신뢰는 양국 관계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자 중국 러시아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의 취지와 근본 원칙입니다. 나와 푸틴 대통령은 해당 조약을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쌍방은 선인의 위협을 이어받아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서로를 확고히 지지하고 전략적 소통과 재반 차원의 왕래를 지속적으로 밀접히하며 양국 간 정치적 상호 신뢰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합니다. 둘째, 더 높은 수준의 호혜 협력에 힘을 실어주고 각자의 발전과 진흥을 함께 추진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 분야의 상무 협력이 앞으로 매진하고 있고 많은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무 무역액은 이미 연 3년째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상무 무역액이 근 20% 성장했습니다. 쌍방은 기세를 몰아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 계획과 러시아의 2030년 전 발전 전략 간 접목을 심하고 재령역 호혜 협력과 질적 양적 제고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각자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더 높은 수준의 민심 소통을 추진하고 양국 간 세대적 친선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양국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양국 간 인문 교류가 날로 긴밀해지고 민심 유대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나와 푸틴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에 중국 러시아 교육의회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10번째로 진행하는 국가급 주제의 해 행사입니다. 쌍방은 교육의회를 계기로 양방향 유학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학교와 과학연구 플랫폼의 교류와 협력을 심하며 인재 양성, 과학연구, 합동 공략 등 면에서 더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양국 관계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합니다. 넷째, 더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을 전개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일방주의, 패권주의가 깊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세계가 정글법칙에 빠질 위험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상리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0: 사명과 책임을 확고히 대응하고 유엔의 권위,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방적 패권주의와 역사적 퇴행을 반대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를 부정하고 파쇼와 군국주의 망령을 소환하려는 모든 도발 행위에 반대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설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중국을 방문했다며 해당 조약은 양국 관계 포괄적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닦아놓았다고 표했습니다. 당면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놓였으며 양국은 시종 상호 존중, 평등 호조, 상호 지지의 정신을 견지하며 상무 협력의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발전을 추진해왔습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은 강대한 내생 동력을 갖고 있으며 상무 협력은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지연정치 변화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습금평 주석과 함께 열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 중 광범위하고 중요한 이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교류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러시아는 양국 관계 미래에 대해서 신심으로 가득 찼으며 중국과 함께 동반자 관계와 설린 친선 관계를 심하고 민심 소통을 강화하며 각자의 발전과 진흥 그리고 인민 복지를 위해서 힘다할 것입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긴밀한 전략 협력을 유지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공동 수호하며 글로벌 안정과 안정을 함께 지켜나갈 것입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이 21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중국-러시아 교육의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서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먼저 축사를 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국-러시아 설린 친선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해에 중국-러시아 교육의 해를 가동한 것은 나와 푸틴 대통령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착안해 내린 전략적 포치입니다. 교육은 국가 간 민심을 이어주고 우정을 전승하는 중요한 가교이자 당내 공을 세우고 천추의 리익을 남기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교육 분야에서 양국은 협력을 부단히 심화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중국-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을 풍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러시아 교육의 해를 계기로 쌍방은 협력 공감대를 더 많이 쌓고 협력 분야를 더 확대하며 협력 수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교육이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교육이 강하면 나라가 강대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재 양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국제 최고 수준의 인재 대우와 국가 전략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공동 육성하고 선도적 과학 난제를 함께 공략하며 양국의 혁신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문명 참조 리념을 실천하고 문명 전승과 교육 관리 경험과 교류를 추진하며 사업 수준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전통적 친선을 전승하고 교육 분야의 협력 예비를 부단히 발굴하며 양국 민중의 료해를 증진하고 정을 돈독히 해야 합니다. 교류 속에서 양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키우고 세대적 진선을 전승할 후계자를 양성합니다. 쌍방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러시아 교육의 해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교육 분야의 쌍무협력은 양국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러시아 중국 교육의 해를 가동한 것은 획기적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교육을 중시합니다. 개인의 발전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서 교육은 초석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중국 교육의 해 행사는 내용이 풍부하고 규모가 방대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 세대가 상호리해를 증진하고 양국 친선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며 양국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러시아 교육의 해 휘장을 공동 제막했습니다.
0: 습금평 국가주석이 20일 저녁 북경인민대회당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차담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단연례 나와 푸틴 대통령은 밀접하게 교류하고 중국-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깊이 있고 실속 있게 발전하도록 이끌었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설린 친선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추진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공평 정의, 협력 상생의 신형 대국 관계 모범을 보여주고 혼잡한 세계에 소중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나와 푸친 대통령은 또 중국 러시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할 때 대한

0: 통해서 새로운 중요한 공감대를 향한 기필코 고품질 발전의 추세를 이어가고 더욱 진보하고 더 높은 경지에 오를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실무적이고 효율적이었다며 성과가 풍성했다고 표했습니다. 나와 습금평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광범위한 이제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양국의 협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시종 활기찬 발전세를 유지하는 데 유소합니다. 러시아는 계속해 중국과 밀접히 소통하고 전략적 조류를 강화하며 양국 관계 확실성과 안정성으로 세계 평화 번영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 등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 습금형 국가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5월 20일 저녁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러시아 세대 간 진선전승 대국관계 본보기 수립이라는 주제의 사진전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습금형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수시로 사진 앞에 머물러 설명을 들으면서 최근 몇 년간 양국의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의 순간들을 기쁜 심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러시아 친선의 위대한 사업은 역사 대세와 시대 조류에 부합하며 탄탄하게 뿌리를 내려 초유의 흔들림 없이 멀리 안정적으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장을 엮어 가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화사와 러시아 나스통신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사진전은 신시대 들어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교류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중국-러시아 설린 진선협력의 굳건한 행보를 전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같은 날 저녁 인민대회당 금색홀에서 푸틴 대통령을 위해 환영만찬을 열었습니다. 제기, 정설상, 무왕리, 하리뽕, 장국청, 심의금 등이 해당 행사에 각기 참석했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이 오는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 공원희강 총리가 21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금형 주석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국-러시아 관계 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과 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상호 지지를 강화하려 합니다. 또한 확고한 의지로 무역 투자, 에너지, 농업, 상호 연결과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호혜 상생을 실현할 것입니다. 양 측은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조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관리 장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국제 공정과 정의를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역시 중국과 고위급 왕래를 기밀히 하고 총리 정기회담 기제를 충분히 발휘하여 무역, 에너지, 교통물류, 과학기술 혁신, 인문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오정룡이 회견에 참석했습니다.
0: 국무원리강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는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광물자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업권 제도를 한층 더 보완했습니다. 둘째, 광물자원 탐사와 채굴 관련 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광산구 생태복원 관련 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채굴권자가 광산 생태복원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하고 광산 생태복원의 완료 시한과 검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넷째, 광물자원 비축과 비상 제도를 한층 더 보완했습니다. 전략적 광물자원 제품 비축, 생산능력 비축, 산지 비축 관련 제도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광물자원 비상처치 조치를 보완했습니다. 다섯째, 감독관리 제도를 한층 더 보완했습니다.
1: 신조 23호 요인비행 임무 전 시스템 발사 연습이 20일 조천위성 발사센터에서 원만히 끝났습니다. 5월 20일 오전 신조 23호 요인비행 임무 전 시스템 발사 연습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발사 전 규모가 가장 크고 종합성이 가장 강한 이번 실전 연습은 발사 당일 우주 비행사들이 캡슐에 탑승한 후 시스템 합동 점검부터 발사 초읽기까지의 좋은 과정을 전면적으로

0: 방식으로 모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시스템 간의 협력과 응급처치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중국 우주항공과학기술그룹의 오소 씨는 합동연습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전체 로켓에 연료를 주입할 예정이며 조립이 끝나면 발사 철기에 들어가 발사창을 기다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상태 확인이 마무리되면서 만단의 발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번 합동연습에서 우주비행사 시스템은 승무조의 의학검사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출정식 캡슐 내 상태 설정, 입시로 과정 등 임무에 대해 1대1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과학연구훈련센터의 왕립지 주임은 이번 연습은 출정 전 기술 준비부터 출정, 입실 후 내부 상태 확인까지 발사 전 모든 과정과 조작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마쳤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승무원들 사이 호흡이 잘 맞았고 지상지휘 요원들과도 원활하게 협조하여 이번 연습을 순조롭게 마쳐 후속 발사 임무 수행을 위한 튼튼한 도대를 닦았습니다. 현재 발사장의 시설과 장비 상태는 안정적이며 기상, 측정 제어, 후군 보장 등 제반 시스템은 모두 확인을 마쳤고 이후 조끼를 택해 발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국문보도판공실이 21일 세로정에서의 분투사들 중요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생태환경분야 대표 5명이 인민을 위한 환경보호를 견지하며 아름다운 중국 함께 그리자를 주제로 중요의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원격탐지관측, 유역감독관리, 대기오염방지, 코크스화학기업의 전환, 농촌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업무 실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신시대 환경보호사업 종사자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태환경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중국을 함께 건설하려는 그들의 책임감과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재정수지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동기 대비 3.5% 성장한 8조 3,400억 원, 증가폭은 1.4분기보다 1.1%포인트 제고했습니다.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 진척은 5년 동기 대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동기 대비 1.3% 증가한 9조 4,800억 원입니다.
1: 국가우선국이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우리나라 택배 업무량이 동기 대비 5.1% 성장한 루계로 645억 7천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업종 시장 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0: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저녁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은 현재 오만과 협력하고 관련 국제 전문기구와 조율해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기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새 안전기제는 항행 안전 문제 외에도 해상 안전 원가 그리고 해만 지역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군사 행동이 초래한 생태 환경 파괴 문제도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이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요조선과 컨테이너 선박, 기타 상선을 포함한 선박 26척이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의 조율과 안전보장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이란과 미국이 5월 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새 라운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미국에 대한 강력한 불신 속에서 이란은 협상을 계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이란이 만약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이란의 소식을 며칠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식 협정에 서명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재차 공격하면 전화가 중동 지역 밖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의 거리낌.

0: 군인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최일단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종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종합의료계획에서 새 진전을 취득한 정혜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추적 시간에는 이란이 내놓은 디지털 요충지 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잘 관철 실시하자. 2020년 6월 2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1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당의 과학적 이론으로 전당을 무장하는 사업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조직은 형체이고 사상은 영혼입니다. 당의 조직 건설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형체도 갖추어야 하지만 영혼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근대 이래 여러 정치 세력이 완수할 수 없었던 어려운 과업을 완수하고 인민을 이끌어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당적으로 공동한 사상과 리론을 토대로 고도의 조왕 집권적 통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스주의, 특히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리론적 무장을 강화하여 각급 당 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간부, 특히 지도 간부들이 막스주의라는 리론적 무기를 장악하고 막스주의 리론 수준과 운영 능력을 제고하며 함께 당의 혁신 리론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을 추진하는 실천적 역량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 및 그 조직 부문은 자각적으로 당의 과학적 리론으로 당의 조직 건설을 지도하고 새로운 실정과 결부하여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며 재반사업에서 시대성을 더욱 잘 구현하고 법칙성을 더욱 잘 파악하며 창조성을 더 많이 부여함으로써 신시대 당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 강력한 조직적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당의 조직체계 건설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엄밀한 조직체계는 막스주의 정당의 우위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레닌은 무산계급이 불패의 힘으로 될 수 있고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막스주의 원칙에 의한 그들의 사상적 통일이 조직의 물질적 통일에 의해서만 공고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조항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을 망라한 엄밀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체계 속에는 3,200여 개의 지방당위원회, 14만 5천 개의 당조 및 당사업위원회, 468만 1천 개의 기층 당조직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그 어느 정당도 보유하지 못한 강대한 우위입니다. 당의 조항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이 모두 강력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야만 당의 조직체계의 우위와 위력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당의 각급 조직이 모두 완비화되고 탄탄한 실력을 갖추며 상하가 연결되고 집행이 강력한 엄밀한 조직체계를 형성하여야만 몸이 팔을 지배하고 팔이 손가락을 지배하듯이 당의 영도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에서 조직체계 건설을 중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당 건설을 들어줌에 있어서 우선 조항위원회, 조항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의 건설을 틀어주고 제반 당내 법규에서 조항 지도자들에게 보다 높은 기준을 제기하였으며 규율을 지키고 규칙을 따르며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리행하는 등 면에서 조항 지도자들이 전당 동지들의 본보기와 모범이 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항 및 국가기관은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첫 1km로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당조 사업 조례와 당사업 기관 조례를 성실히 관철 집행하여 조항 및 국가기관을 정치를 중시하고 규율을 지키며 책임을 짊어지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범 기관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방당위원회는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중간 구간으로서 중간 폐색증이 생겨서는 안 되며 지방당위원회 사업조례를 착실히 관철 집행하여 지방당위원회를 당조항의 지휘에 결연히 복종하고 관리가 엄격하고 감독이 강력하며 지도부가 단합되고 기풍이 바른 강력한 조직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은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마지막 1km로서 도로 단절이 생겨서는 안 되며 기층을 단단히 들어주는 명확한 방향을 견지하면서 무기력하고 해이한 기층 당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돈하여 당의 조직이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설립되고 당의 사업이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기층 당조직이 기층 관리를 영도할 때 나타나는 각종 취약점을 서둘러 보강하여 재반 분야의 기층 당조직을 당의 영도를 실현하는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당원 발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당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광범한 당원들이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데서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가여야 합니다.

0: 각급 당 조직은 정치적 영도력, 사상적 선도력, 대중적 조직력, 사회적 호소력을 제고하여 광범한 인민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단합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2: 오늘은 종합의료계획에서 새 진전을 취득한 정혜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혜성 종합의료개혁 업무화상회의에 따르면 정혜성은 년도 종합의료개혁 중점 임무를 긴밀히 파악하고 착실히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심화하여 종합의료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혜성은 고수준 의료자원 확장을 가속화했습니다. 국가지역의료센터와 세계 성급지역의료센터가 모두 건설을 완료하고 운영에 진입하여 지역 효익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C급, 주급, 3급 병원과 응급구조 5대 센터가 전면적으로 보급했고 성내 중증질환 진료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료공동체 구축의 수준과 효율을 높였고 의료공동체가 현역 전체에 보급되어 기층의료 봉사 역량이 꾸준히 제고되었습니다. 고수준 봉사 기층 진입 활동을 착실히 전개했습니다. 성소재지의 수준 높은 의료자원을 선영시 4개 구기층의료보건기관으로 하향 배치하는 기재를 구축하고 선영시 가정의사 계약 경험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전성 전체 인구의 계약률은 81.6%, 중점인구 계약률은 90.12%에 달했습니다. 주민편리 혜택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검사와 검진 결과 상호인정을 추진했으며 산소성 등 8개 성과 성간 검사 결과 상호인정 기재를 구축하고 성내검사 상호인정 항목은 409개, 영상상호인정 항목은 162개 달해 환자비용 5,709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53개 기관에서 보호자 없는 간병봉사를 실시하여 누적 1만 1,700여 명의 환자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료보장제도가 끊임없이 건전해졌습니다. 2025년 판정혜성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조정하여 목록 내 약품 수가 3,219가지에 달했습니다. 직원 기본 의료보험 외래공제보장을 실시하고 개인계좌 사용 범위를 직계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내 타지역 입원 의료비를 DRG, DIP 지불관리에 포함시켰습니다. 국가집중 대량구매 선정 결과를 전면 시행하고 타성과 성간연맹을 맺거나 성급구매연맹을 구성하여 의약품과 의료소모제 집중구매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1,202종의 의약품과 127류의 소모제 자금을 조달하여 가격을 55% 이상 인하했습니다. 성 단위로 의료공동체 약품 목록을 통일하여 1,137종의 약품을 포함시켰고 현역 의료공동체센터의 약국 건설률은 62%에 달했습니다. 소장의약을 포함한 중의약 개선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고 동서의약의 협력 대형종합병원 등 중대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체계를 건전히 하고 전염병 조기 경보와 감측 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혜택 보육 봉사를 가속화하여 전성 인구 1,000명당 보육 정원수가 4.57개에 달하고 3세 이하 영유아 양육 보조금을 누적 30여만 명에게 약 9억 4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양로 결합 봉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로인 우호 의료기관 건설률이 90%에 달하게 했습니다. 보건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전민 건강정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완비했습니다. 그리고 성, 시, 현, 향 4급 의료기관의 성급 원격의료와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로동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4: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

0: 나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이란이 내놓은 새 카드 디지털 요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얼마 전 세계적 에너지 요충지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금 디지털 요충지라는 지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란 측은 5월 18일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광케이블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광케이블의 중요성은 무엇이고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이 이런 신호를 보낸 배경은 무엇이며 해저 광케이블의 관리비를 거두겠다는 이란의 진짜 속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8일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 통제를 완수한 후 해당 수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통신 케이블 회사들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감독 관리를 접수해야 하며 주관성 수수료 납부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란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방 과학기술 기업에 요구했습니다. 이란 측은 해저 광케이블 회사들은 통과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고 광케이블의 수리와 유지 관리 권한은 이란 측에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 구성 부분인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광케이블은 디지털 요충지로 불리웁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통신용 해저 광케이블은 500개 이상에 달하고 전 세계 대륙 간 데이터 전송 작업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소 7개 핵심 노선이 호르무즈 해협과 링근 해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광케이블의 전략적 가치가 해협의 해운 가치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광케이블을 통제하거나 의도적으로 훼손할 경우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인터넷 통신과 디지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CNN은 호르무즈 해협이 싱가포르 등 아시아 데이터 센터와 유럽 일부 해저 광케이블 거점을 잇는 핵심 디지털 통로라고 전했습니다. 이곳 해저 광케이블이 차단될 경우 유럽과 아시아 간의 금융 거래와 국경 간 거래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인터넷이 두절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교착 상황에 빠져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이 시점에 해협 해저 광케이블의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선포한 데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미국을 압박할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이란이 미국을 견제하는 핵심 카드로서 협상이 다시 교착되자 이란은 해저 광케이블을 대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여 해협 카드의 영향력을 한층 높이려 합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포징짱 부연구원은 이란이 디지털 기반 시설이 자리한 지리적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미국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미 힘겨루기 방식의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비대칭적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블룸버그 경제부 중동사무 책임자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이란의 이번 조치가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더 드러내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저들의 역량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은 굳이 해협 해저 광케이블을 직접 장악할 필요 없이 케이블 운영과 유지 모수 안전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해만 지역 동맹국들의 디지털 경제에 타격을 입혀 힘겨루기에서 비대칭 우세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가

0: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포징장 연구원은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광케이블에 주권성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수입 통로를 개척하여 전쟁과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이런 행동은 리득과 위험 부담이 공존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운영 방해에 대응하여 대체 통신 노선 구축을 서두를 경우 장기적으로 이란은 고립되고 수세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의 광케이블 요금 징수 구상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다 압박과 억제를 위한 의도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해 서방 기업이 이란의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란이 추진하는 요금 징수 제도 자체의 구축과 운영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제약이 따릅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미 포설 완료된 해저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이란이 당시 체결한 계약을 준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요금 조건을 추가하거나 유지 모수 규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요금 징수에도 걸림돌이 많지만 이란은 여전히 교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라비아 방송은 이란이 해저 광케이블이 취약하고 피해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돌발 사고로 위장해 케이블을 훼손하거나 시공과 유지 모수 허가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해 억제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랍연합추장국 정치분석가 무스타파 아흐메드도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수중 작전 인력과 장비는 해저 광케이블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어 케이블 훼손 위험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 이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는 물 한 병에 2, 3원 정도에 팔리지만 헬스상에서는 5, 6원에, 공항에서는 10원 정도, 비행기에서는 더 비싸게 팔립니다. 내 성분과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물인데도 환경에 따라 가격이 바뀝니다. 물이 있는 것이 그 가치를 결정할 뿐입니다. 네, 만약 지금 내가 과소평가된다고 느낀다면 그건 나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장소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 한 병도 장소를 바꾸면 가격이 따라서 뛰어오르는데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환경에 만족하지 마세요. 네, 내가 있는 곳을 바꿔보세요. 주변 사람,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직업, 내 주변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면 똑같은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때론 변한 것을 떨쳐버려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청춘을 고향에 바치고 민심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길림성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보석이 백금봉씨의 이야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홍곡지지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어방송 라디오 이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융은 국민경제혈맥으로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전 국면과 관계됩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개혁 개방 이래 우리나라 금융업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볼 때 금융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금융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난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의 가속화와 금융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금융체계의 복잡성과 개방도가 끊임없이 향상되고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절박한 수요로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금융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할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해놓은 바 이는 비련코 금융강국을 서둘러 건설하는 데 강력한 원동력을 주입하고 금융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할 것입니다.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중앙금융사업회의 정신을 갈증 학습하고 관찰하며 사상관식을 당장의 결책과 포치에 동일시키고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금융강국을 서둘러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금융은 대국 간의 겨룸에서 쌍방이 필수적으로 다투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대국이지만 습금형 총서기가 제기한 금융강국이 구비해야 할 강대한 통화, 강대한 조항은행, 강대한 금융기구, 강대한 국제금융중심, 강대한 금융감독관리, 강대한 금융인재대어 등 목표와 요구에 비춰보면 여전히 규모가 크지만 강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체계의 단점과 취약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보강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이라는 이 관건적인 조치를 계속 잘 활용하고 금융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여 금융의 고품질 발전에서 나서는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 난제와 애로점을 타파하고 과학적이고 온건한 금융조절통제체계, 구조가 합리적인 금융시장체계, 본업협력하는 금융기구체계, 완비화되고 효과적인 금융감독관리체계, 전문성을 띈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체계 및 자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안전하며 고효율적인 금융기반시설체계를 서둘러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금융대국으로부터 금융강국으로 조난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중국 특색 금융 발전의 길로 잘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신시대 금융 발전 법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금융 본질에 대한 인식을 부단히 심화하여 금융 분야에서의 실천 혁신, 리론 혁신, 제도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중국 특색 금융 발전의 길을 점차 개척해냈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쉽게 개척된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각별히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제하며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중국 특색 금융 발전의 길은 개혁 과정에서 모색한 것으로서 반드시 개혁 실천 속에서 더욱 순탄해지고 더욱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시스템적 금융 위험을 방지하는 최저선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위험에 대한 예방과 통제는 금융사업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의 부동산, 지방정부 재무, 중소금융기구 등 분야의 위험 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준엄합니다.
1: 위험을 강력하고도 질서있으며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초에서 위험의 형성과 위험 대처 과정에 폭로된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재적 모순을 겨냥하여 금융감독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감독관리문책을 강화하며 금융관련 법치를 완비하고 금융안정보장체계를 확고히 수립하며 위험을 차단하는 틀을 보다 튼튼히 다지고 방화벽을 서둘러 수립하며 금융업의 위험 방지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금융이 실물 경제에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실물 경제는 금융의 기반이고 실물 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금융의 천직입니다. 계속 개혁을 견인차로 하고 금융이 실물 경제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려 및 제약 기재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금융이 실물 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나타난 애로점과 난점을 해결하여 금융 자원이 진정으로 고품질 발전이라는 전략적 방향과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에로 집결되도록 하고 과학기술 금융, 록셋 금융, 포용적 금융, 양로금융, 디지털 금융이라는 다섯 개 사업을 힘써 살아요. 실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더욱 질 높고 더욱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와 금융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금융 대외 개방을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역사와 현실을 돌이켜보면 금융 강국은 모두 고도로 개방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금융업의 대외 개방 확대는 우리나라 대외 개방의 중요한 방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2여 년간의 개혁 개방을 통해 형성된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한다는 기본 경험을 견제하고 잘 활용하여 금융 분야의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의 개방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개방의 조건하에서의 위험 예방 통제 체계 및 능력 건설을 강화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위험 예방 통제로서 더욱 높은 수준의 금융 개방을 보장해야 합니다.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 응당 파악해야 할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차 당대회일에 당장은 금융사업 령도체제, 금융감독체제 등에 대하여 일련의 재구성적인 개혁을 진행하여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융체제 개혁을 가열층 심화하려면 반드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금형 경제사상 금융편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중국 특색 금융 발전의 길에서의 여덟 가지 견지라는 기본 요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중요한 원칙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소정 혁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진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변 조선족 자치수가 동북 축구 리그를 계기로 축구 생태계를 전면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동북 축구 리그가 곧 개막합니다. 네, 축구의 고장으로 불리는 연변 조선족 자치수는 립체화된 경기 체계로 이 열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 정비부터 각급 경기 연계 운영, 선수 선발부터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산업의 깊은 융합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전민 축구의 새로운 생태계를 정성껏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축구가 지역 협력 발전, 문화 관광 융합, 도시 발전, 민생 행복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동북축구리그는 5월 23일 길림, 려녕, 흥룡과 내몽골 네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되며 정규리그는 8월 15일까지 진행되고 9월에는 결승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전국 축구 발전 중점 도시인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대표팀을 구성해 당당히 출전해 장춘팀과 함께 길림의 두 팀으로 동북 축구 리그에 도전하게 됩니다. 현재 연변 대표팀은 선수 구성을 마쳤습니다. 팀은 연변 룡정 축구 클럽 예비팀을 핵심으로 연변대학, 연변 조선족 자치주 체육학교, 캠퍼스 축구의 우수 인재를 폭넓게 영입했습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전술 구상으로 팀 전술을 다듬어 동북 축구 리그의 경기 리듬과 지역 교류 취지에 완벽히 부합하도록 힘쓰며 경기에서 연변 축구의 실력과 풍모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동북 축구 리그 연변 대표팀 장붕 감독은 초기에는 훈련 기지에서 기술과 전술 훈련을 진행했고 후기에는 동북축구리그 맞춤형 시범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선수가 코치진의 전술 의도를 충실히 따르며 훈련 태도와 성과 모두 매우 우수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연변조선족 자치조는 동북축구리그를 계기로 축구 전방위적 발전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경기장에서 도시 전역으로 경기 행사에서 산업으로의 심도 있는 연동 발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경기 스포츠 사원에서는 중국 갑급 축구리그와 동북 축구리그를 병행 운영하며 축구의 고장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의 홈 경기는 인기가 매우 높아 매 경기 때마다 수만 명의 축구 팬들이 현장을 찾아 열정을 불태우며 연변의 축구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었고 팀의 강한 정신적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 각급 축구 리그의 프로급 선도 효과와 동북 축구 리그의 지역 연동 효과 아래 연변의 축구 열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으며 그 기세는 막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연변 룡정팀의 각급 리그 출전, 연변 대표팀의

이른 아침 지역 사회의 운동장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경기에서부터 저녁 무렵 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젊은이들의 축구 경기, 주말에는 전문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응원의 함성까지, 축구는 이미 연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은혁을 아우르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며 사랑하는 축구 축제가 연변 대지에서 활기차게 펼쳐지며 축구의 고장의 깊은 전통과 진취적인 활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경기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며 각지에서 경기 개최 의지와 혁신 발전 의욕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연변은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합동 발전 모식을 창의적으로 구축하고 경기 인기를 문화관광 소비 증가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의 융합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푸른 잔디 축제 즐기고 다채로운 연변 즐기기를 주제로 친절한 연변, 관광하기 좋은 연변, 볼거리 많은 연변, 즐길거리 많은 연변, 특산물 많은 연변 등 다섯 가지 발전 시나리오를 조성하여 상업, 문화, 관광, 체육 산업에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 친절한 연변 행사는 유니온페이 플랫폼과 협력하여 경기 티켓 연동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관광하기 좋은 연변 행사에서는 6개 명품 관광 로선을 선정하고 10개 테마 관광 상품을 개발하며 20여 가지 핵심 문화 관광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도나, 안도, 용정 등 각 현시에서도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 동북축구리그와 중국 각급 리그 경기 티켓 소지사에게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호텔 숙박 할인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도나 용정산 문화관광지, 한청룡 홍색관광지, 용정 비암산 풍경구 등 여러 유명 관광지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축구를 매개로 스포츠 경기와 문화관광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과 업종의 장벽을 허물어 축구 팬들이 경기 관람 외에도 연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매력을 직접 체험하도록 조치하여 경기 열기, 축구 열정과 도시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고 상생 발전하는 효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동북축구리그가 불러일으킨 강한 열기는 연변 대지에 주목받는 축구의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축구를 매개로 문화를 영혼으로 산업을 날개로 삼아 다원화 동합축구 생태계를 부단히 완비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 운동을 단순한 체육 경기에서 벗어나 도시 발전 추진, 민족 단결 촉진, 소비 성장 견인의 특색 브랜드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네, 도문강을 따라 뻗은 G331 관광대 통로가 길림성 활용시 숭성진의 농산물 판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올절 기간 활용시 숭성진에서는 G331 연선에 위치한 지리적인 우세를 이용하여 진내 고승청 구간에 숭성진 농특산물 장터를 세워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현지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 홍보했습니다. 네, 숭성진 당위원회와 정부에서 마련한 이번 장터는 4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진과 총 간부, 진의 서부교획,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명절 휴일을 반납하고 장터 사업일꾼으로 나섰습니다. 네, 그들은 고성촌 구남꽃 민속호텔 앞에 간이 진열대를 설치하고 현지 농산물을 적극 판매했습니다. 진열대에는 현지 특산인 입살, 꿀, 도달갈, 고추장, 말린 버섯 등 농산물과 김밥, 수공예품, 김치, 찻잎 달걀 등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천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입니다라며 환한 미소를 띤 자원봉사자들의 홍보에 오가된 관광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이곳의 농산물들을 하나둘 집어들었습니다. 판매하는 농산물들은 조마다의 특색과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성촌의 입쌀은 도문강의 차가운 물로 관계하여 재배하는데 쌀알이 용기가 나고 포만하며 밥을 지으면 온 집안의 향기가 감돌고 입맛이 부드럽고 찰집니다. 네, 대동촌의 토종꿀은 양봉 상자를 해발 800m 산속에 놓아 생산하는데 결정이 생기면 부드럽고 은은한 꽃향기가 납니다. 상천촌의 고추장은 수작업으로 만든 것인데 긴 시간 동안의 자연 발효를 거쳐 장맛이 진하고 풍미가 깊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숭성지는 활용시내와 거리가 멀어 촌민들이 스스로 농산물을 시내로 가져다 팔려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네, 마침 G331 관광대의 통로가 지난해 개통되면서 진에서는 지리적 우세를 이용해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명절 기간에 촌민들의 농산물을 장터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장터는 지난해 국경절 기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진에서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통일적으로 진열대를 설치했습니다. 숭선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면서 촌 집단 경제, 촌민 수입을 제고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네, 장터에서 판매에 나선 사업 일꾼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사간 품목들은 먹기 간편하고 지니기 편하며 향토 특색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도달걀로 만든 찻잎 달걀, 잘 썰어진 김이 몰몰 나는 김밥은 오는 사람마다 거의 다 사갔다고 했습니다. 고성촌의 입쌀과 상천촌의 고추장도 큰 환영을 받았는데 관광객들은 친척과 친구들에게 가져다 주린다며 여러 주머니씩 사갔다고 합니다. 네, 송선진 사업일꾼들은 장터를 위해 올절 휴일을 전부 반납하게 되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진열대 앞에 서서 촌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키운 농산물들을 팔아줄 수 있다는 뿌듯함에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명절 기간은 촌민들의 수입을 늘리는 좋은 기회이고 며칠 적게 휴식하면 촌의 농산물이 실질적인 수입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힘들지만 보람 있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명절을 더 뜻깊게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장터의 총지휘를 맡은 진당연의 부석이 장가동에 따르면 이번 장터는 주변의 휴게소와 연동으로 펼쳐졌습니다. 고성천 마을어구에 새로 건설된 구남산 휴게소에 농업지원 전열대를 설립했는데 일부 관광객들이 일정이 빠듯하여 장터를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더라도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같은 농산물들을 살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네, 장가동은 이번 장터 행사를 통해 마을마다 좋은 물건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이 밖으로 나갈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네, 앞으로 장터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단순한 거래 장소가 아니라 향토 문화를 보여주는 장구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떠나기 아쉬워하고 떠난 뒤에도 다시 오고 싶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청춘을 고향에 바치고 미니를 가슴에 새긴 연변자치소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백금봉석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민들의 일은 아무리 작아도 큰일이고 대표의 책임은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짊어져야 합니다. 연변저순적 자치소와 안도현 인대대표이자 안도현 룡천촌 당지부석인 백금봉의 이 말에는 확고한 신념이 배여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깔끔한 길, 정갈하게 정비된 농가 주변, 그리고 한창 가동 중인 전병 공장과 쌀 공장까지 마을의 이 모든 변화에는 그의 청춘과 땀방울이 녹아 있습니다. 최근 연간 백금봉석이는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인민이 나를 대표로 뽑았으니 나는 대표로서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다짐을 몸소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마을의 당 건설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면에서 그의 역할이 돋보였습니다. 마당에서의 미니 당 수업, 쪽골상 회의와 같은 참신한 방식으로 당의 정책을 제때 전달하고 당 건설 플러스 향촌 진흥 모식을 내세워 당 건설을 발전 추진의 홍색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솔 아래 룡천청 단지부는 선화여 길림성 선진기층 당조직, 길림성 문명촌 백강지부로 선정되는 양해를 안아왔습니다. 네, 산업발전 면에서는 촌의 실정에 맞춰 룡천촌 발전계획을 직접 기획하고 당지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농민 모십을 도입하여 현지 자원우세를 살린 특색산업을 융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670평방미터 규모의 전병 공장과 8헥타르에 달하는 생태 입살 농장, 모기버섯 양식 공장을 세웠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학당골 전병, 빙천쌀, 과연 모기버섯은 조내외에서 인기를 끌며 지역 특산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판로가 더 뚫려야 농민들이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백금봉석에는 사비를 털어 인터넷 방송 판매 교육을 받고 직접 생방송 판매에 나서면서 온라인 통로를 하나씩 열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특색 재배와 토박 경제를 권장하고 1055평방미터 규모의 태양광 플러스 산업 일광 온실도 완공해 촌의 경제가 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결혼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네, 경제적 성과는 마을의 겉모습을 바꾸었지만 백금봉석이는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까지 해결해야 진짜 대표의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교류하며 그들이 생산에서 겪는 어려움, 돌봐야 할 노인과 아이들 문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으며 문제 대상을 정리하여 인민대표대회에 사용 끝난 버섯봉지 합리적 처리와 농촌 환경 개선, 농촌 통신망 신호 강화와 디지털 기반 구축 등 여러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네, 총기업의 발전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기 위해 마을 주민 전원이 혜택을 받는 배당 체계와 복지 방안을 세웠으며 분쟁 조정에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사물을 처리해 마을의 조화와 안정을 지켜냈습니다. 네, 고향을 위한 백금봉석의 발걸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의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젊은 인대 대표의 시대적 책임과 고향에 대한 묵묵한 헌신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청년 인대 대표로서 백금봉석이는 계속해서 뿌리를 기층에 두고 더 확고한 신념과 더 실무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청춘의 약속을 고향에, 대표의 조심을 실천에 바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0: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 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3: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쓰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합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큰 기러기 홍, 고니, 곡, 갈, 지, 뜻, 지, 홍, 곡, 지, 지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영웅 호걸의 큰 뜻, 원대한 포부나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네, 진나라 말기 조정이 포악한 정치와 가혹한 법령을 펴 백성들이 큰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소작농이었던 진승,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승이 다른 소작꾼들과 함께 밭일을 하다가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힘든 현실을 한탄하며 울분을 토로했지만 결국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진승이 말했습니다. 만약 훗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서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소작꾼들은 진승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너도 남의 땅을 붙이는 소작꾼 신분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말이냐? 네, 이에 진승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제비와 참새가 어찌 큰 기러기의 뜻을 알겠는가? 이는 곧 안목이 좁은 사람이 어떻게 큰 뜻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네, 소작꾼들은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웃어댔습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얼마 후 진승이 대태향에서 봉기를 일으켜 중국 사상 첫 농민 봉기의 지도사가 되고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홍곡지지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초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국내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16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 중국 남방항공, 함운항공 등 항공사에 따르면 5월 16일 0시부터 판매되는 중국 내지 항공편의 유류 할증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km 이하의 항로는 승객 1인당 90원을 부과하고 800km 이상의 항공 구간일 경우 승객 1인당 170원을 부과합니다. 유아 승객은 유류 할증료를 면제받으며 어린이, 혁명, 부상군인, 공무로 인한 장애 경찰관의 유류 할증료는 절반 기준으로 수취합니다. 5월 15일 이전에 판매된 중국 내지 항공편의 경우 5월 16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차액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현재 800km 이하의 항공편은 60원의 유류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800km 이상 항공편은 120원을 부과하여 국내선 유료비가 각각 30원과 50원 인상됨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 건설,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특유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 저력을 자랑하는 장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정강산 혁명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

근본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난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듬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41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도시 계획과 건설,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청소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도시 계획, 건설,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도시 발전에 대해 제기한 중대한 요구입니다. 최근 년간 우리나라의 도시화 진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21년 말까지 상주 인구의 도시화율이 2012년 말 대비 11.6%포인트 증가한 64.7%에 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의 상주 인구는 9억 명을 초과했는데 그중 도시지역 인구가 1천만 명 이상에 달하는 초대형 도시가 7개, 500만 명부터 1천만 명 사이에는 특대 도시가 14개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시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도시의 기반시설 건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현대화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도시 발전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바 하드웨어를 중시하고 소프트웨어를 경시하며 건설을 중시하고 관리를 경시하며 표면적인 것을 중시하고 내포를 경시하는 등 문제점이 비교적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건설에서 객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공명심에 사로잡혀 방대함과 서양풍을 추구하면서 토지와 수자원을 과도하게 점용해 전통적인 도시 면모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는 공간 분포가 합리화하지 못하여 직장과 거처가 심각히 분리되면서 거대한 통근 비용이 초래됐습니다. 어떤 도시는 필요한 배수와 홍수 방지, 내진, 응급 등 시설이 모자라 자연재해에 극히 취약합니다. 어떤 도시는 관리가 조방적이고 기층 관리 능력이 취약해 감염병 등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쩔 바를 몰라 하며 수단이 단순하고 거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도시 규획, 건설, 관리 수준을 확실하게 높이고 초대형, 특대형 도시의 발전 방식을 서둘러 전환시켜 살기 좋고 탄성이 강하고 지능화한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진척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세기 중엽에 가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으로 실현할 때가 되면 2억 명 정도의 인구가 도시에 더 정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화 전략을 보완하고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의 도시화를 더욱 잘 추진시키며 도시 발전의 질을 확실히 제고하고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도시 발전의 기초 목표로 삼고 도시를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며 보다 살기 좋은 인민 대중이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 발전에서는 단순히 경제 효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태와 안전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도시 분포에서는 경제 수요, 생활 수요, 생태 수요, 안전 수요를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로부터 출발해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과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지침으로 하여 도시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질 높은 도시 생태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과 인구가 우위 구역에 몰리는 것은 객관적인 경제 법칙입니다. 그러나 도시 인구의 밀도가 무한대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2021년 말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시가화 지역 면적은 6만 2,400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60% 이상의 인구가 160분의 1에 해당하는 국토 면적에 거주하고 있어 도시의 평균 인구 밀도가 1만 5천명 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적합한 수준인 1만 명 평방킬로미터를 뚜렷이 초과해 총체적으로 보면 비좁은 편입니다. 특히 초대형 도시와 특대형 도시의 인구 밀도가 뚜렷이 높은 편으로 북경과 상해 등 주요 도심 지역의 밀도는 모두 1평방킬로미터에 2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장기적인 견지에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인구 밀도를 합리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산업과 도시가 융합되고 직장과 거처가 균형을 이루고 생태가 적합하고 교통이 편리한 일련의 교외지역 뉴타운을 건설해 다중심 시교화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도심지역의 인구와 기능이 과밀한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각지의 실정은 천차만별이기에 현지 실정에 맞게 도시공간의 분포와 형태를 다원화해야 합니다. 동부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도시군 내부의 공간 구조를 최적화하고 대도시의 규모를 합리하게 통제하며 도시의 그룹화 발전을 추진하고 다중심, 다차원, 다시점의 네트워크형 도시군 구조를 형성하여 도시들의 상호 연결과 소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생태 장벽과 안전 장벽을 형성해야 합니다. 여건을 갖춘 중서부의 성과 자치구에서는 의식적으로 중심 도시를 여러 개 만들어 한 개 시가 독점하는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피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800여 개의 현과 시가 있는데 농민들이 현 소재지에 집을 사거나 현 소재지로 몰려드는 현상이 아주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좋은 일련의 현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신형 도시화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도시 갱신 행동을 실시하고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며 홍수 방지, 침수 제거, 내진 응급, 공공위생, 지하 도관망, 주차장 등 도시 기반 시설을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육과 양로, 가사,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수준을 적극 향상시키고 디지털 도시 건설을 질서적으로 추진하며 지능화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도시 정비의 과학화, 정밀화, 지능화 수준을 적극 향상시키고 시역사회 관리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며 자원, 관리, 서비스의 중심을 기층에 두도록 추진하고 현대 도시지역사회를 서둘러 건설하며 대중의 수요를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0: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특유의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 문화 저력을 자랑하는 장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네, 국내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58번째는 특유의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 문화 저력을 자랑하는 장액입니다. 하서회랑에는 금의 장액, 은의 모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위와 마찬가지로 고대 비단의 길 주변의 눈부신 보석인 장액은 수려한 산천과 풍부한 불교 사원, 순박한 민풍으로 서부 특색이 다분한 장액 고유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감숙 하서회랑의 중부에 위치한 장액은 고대 비단의 길이 경유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남쪽으로 기련산을 마주하고 북쪽으로 함려산과 이웃한 장액은 물이 맑고 수초가 살찐 초원을 거느려 금의 장액이라 불리며 명성이 은의 모위를 앞섭니다. 기원전 111년 한무제의 명령을 받고 출정한 곽거병이 흉노를 전승하고 비단의 길에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 장액군과 도낭

역사적으로 하소 사군 중 하나인 장액은 고대의 비단의 길 주변의 유명한 도시였으며 살찐 토지가 방목과 농경에 적합하다는 미명을 가졌습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후 오래도록 단절되었던 비단의 길에 또다시 상단이 오고 갔습니다. 수양제가 비단의 길의 무역에 열중하면서 당시 장액은 서역과 외국의 상인들이 집중된 비단의 길의 거래센터로 부상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눈부신 문화를 보유한 장액에는 풍부한 역사 유산이 남아있습니다. 장액에는 수양제가 서쪽을 돌아보면서 장액에서 서역 27개 국의 사자를 만난 스토리도 전해집니다. 또 서역에 사자로 나간 장건과 흉노를 정벌한 곽거병, 서역 통로를 개척한 반초, 인도에 가서 불교 경전을 가져온 현장법사, 이리에 좌천된 림측서 등 명인들도 장액에 재미나는 스토리를 남겼습니다. 그 밖에 근대 중국 혁명사에서 서향전과 리선념이 이끈 중국 공롱홍군 제4 방면군은 장액에서 산천을 감동시킨 장엄한 전가를 울렸습니다. 장액에는 사원이 많아 도시의 반이 산이고 나머지 반에는 탑이 숲을 이룬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보존된 장액 대불사와 숭남마제사, 목탑사, 문수사, 밀락원 통탑 등이 장액의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대변합니다. 장액 고성의 서남쪽에 위치한 내외의 명성이 높은 대불사는 서하 때인 1098년에 신축된 장액의 대표적인 건물로 세상의 유명한 사찰, 불교 나라의 명승이라 불립니다. 대불사는 원래 높은 전각이 숲을 이루어 5,000명이 동시에 랩을 할 수 있는 웅장한 규모를 자랑했으나 세월 속에서 현재는 대불전과 장경각, 취탐루만 남아 키 높은 고목 속에서 우아함과 예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숭남 위구족 자치현에 위치한 마제사는 천마가 이곳에 내려 말 발굽 자국을 남겼다고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기이한 봉우리, 아늑한 동굴로 유명한 마제사는 석굴 예술과 기련산 풍광을 한 몸에 모읍니다. 300년대에 조성을 시작한 마제사 석굴은 숭과사와 보조광사, 천불동, 금탑사, 상중하 3층으로 된 관음동으로 구성되어 규모가 심히 웅장합니다. 장액에 목탑사가 있는데 하늘과의 거리가 8, 9자라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액 목탑사 목조탑의 높이가 아주 높음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목탑은 장액 고성 서쪽에 만수사에 위치합니다. 만수사는 비단의 길 연안에서 유명한 사원으로 수나라 때인 582년에 신축되었고 목탑은 당나라 때인 639년 대장 위지경덕이 어명에 의해 축조한 것입니다. 최초의 15층 높이의 목조탑 외관에 금박을 칠해 화려했으나 아쉽게도 청나라 후반에 큰 바람에 무너졌습니다. 현재의 목탑은 1926년에 지은 벽돌 구조에 두각 모양의 9층 탑으로 높이는 32.8m입니다. 탑의 내부에 계단이 있어 탑 정상까지 등반이 가능합니다. 날씨 좋은 여름날 탑에 올라 바라보면 저 멀리에는 기련산이 후련하게 펼쳐지고 가까운 곳에는 고성이 예스러운데 눈길이 닿는 곳마다 녹음이 울창해서 눈도 마음도 모두 시원해집니다. 하서의 제일 샘물이라 불리는 감천은 장액 고성 남쪽 성문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샘물은 물맛이 달아 감천이라 이름하며 장액이 옛적에 감주라 불린 것도 이 샘물에서 기원했습니다. 감천에는 유번 여시라는 힘 있는

0: 네 글자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샘물의 주변에 사당과 루각 등 건물이 있습니다. 명나라 때 시인 리본위는 감천루각에 올라 장액 감천루에 올라라는 제목의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감천의 북쪽에 둥근 연못이 하나 있는데 샘물이 그곳에서 지하에 흘러들어 주변에 수양버들이 휘늘어지고 로금이 무성합니다. 이곳의 감천관원은 한때 감조 발경 중 하나였습니다. 장액에서는 산단 군마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역대 황실이 군사를 주둔하고 군마를 사육하던 장소인 산단 군마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유구한 역사와 아시아 제1, 세계 제2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지세가 완만하고 수초가 살찐 이곳은 말의 번식과 성장에 가장 리상적인 장소입니다. 기원전 121년에 서한의 장군 곽거병에 의해 세워진 산단 군마장은 부지가 2195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곳에서는 3천여 년 전에 벌써 말을 사육하기 시작했으며 이곳에서 교배하여 사육한 산단마는 명성이 아주 높아 역대 황실은 모두 이곳을 군마 사육기지로 삼았습니다. 경치가 수려한 기련산에는 산발이 기복을 이루고 산마다 푸른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며 산봉우리에는 적설이 눈부시고 산자락의 초원에서는 말과 양떼가 여유롭습니다. 험준하고 신비로운 칠일 빙하와 과일의 향이 넘치는 오아시스 농업, 첨단 기술에 의한 농업, 산 중의 여러 가지 진귀한 동식물이 기련산 고유의 경관을 연출합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서쪽으로 여행을 가다가 장액의 눈부신 문화와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되어 이곳에서 1년 이상이나 머물렀다고 합니다. 또 장액의 위구적 풍토는 더욱 독특합니다. 빙하와 설산, 원시림, 초원, 습지, 호수, 폭포, 하천, 계곡, 다나지모를 한 몸에 모은 중화 유고 풍정주랑 명소에서 위구족의 민속문화를 체험하고 위구족의 가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위구족은 자신들 고유의 생활 양식을 지켜오며 짙은 향기의 우유차와 아름다운 축가, 양고기 백숙에 육향 넘치는 텐트, 전통적인 양궁, 경마, 수렵, 독특한 의상, 성대한 혼례식, 우아한 민족감으로 방방곡곡에서 모여드는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립니다. 5월 14일 제3회 동북도서교육박람회 개막식에서 업계와 독자들의 큰 관심을 모아온 가장 아름다운 도서 추천 활동의 선정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전국의 출판사들에서 출간된 21권의 정품 도서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박람회 가장 아름다운 도서의 선정 기준은 내용의 깊이, 예술적 완성도, 제작의 정교함이었습니다. 동북 흑토지의 깊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며 전국적인 창작의 풍성한 성과를 아우른 도서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주계길, 삼성퇴에서 지중해까지, 중국 길조, 나와 돈황, 장대천의 돈황 회화예술, 천하, 사이를 포용한 중국, 국가기업, 고궁 문물 남천사, 중국 글자, 중국 사람, 길선 G331에 묻다 등 21권의 도서가 가장 아름다운 도서에 선정되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21권의 도서는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창조적 변화를 보여주며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변혁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뿌리내린 깊이 있는 리얼리즘과 인문적 표현은 물론 세계를 조망하고 인류의 공동 과제를 감지하는 거시적 시각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 도서들은 창작자들의 저술에 대한 초심을 집약하고 출판인들의 장인 정신을 새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가 미래에 남기는 소중한 문화적 기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5월 24일 19시 중앙음악학원의 극회 클래식 오페라 대목음악회가 길림성음악강당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립니다. 이는 길림성음악당 개관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오페라 음악회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전당급 성악의 품격을 최고 수준의 전문성으로 재현하여 장춘의 관객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도 오페라 예술의 불멸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 오페라 대목을 중심으로 하여 모차르트, 비제, 푸치니 등 세계적 음악 대가들의 대작을 엄선했습니다. 시대와 스타일이 서로 다른 클래식 오페라 대목들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음악 교행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술 피리의 경쾌하고 우아한 선율은 물론 BJ의 카르멘의 열정적이고 거침없는 야성적 긴장감까지 선보입니다. 또한 로미오와 줄리엣, 파우스트, 나비 부인, 라

참여하여 뛰어난 성악 기량과 피아노의 순수한 반주로 높은 수준의 연주를 펼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페라 예술의 가장 본질적인 감동을 관객에게 제공하며 순수하고 감동적인 클래식 오페라 시청각 향연을 선물할 것입니다. 길림성 음악당 관계자는 극회 클래식 오페라 대목 음악회의 티켓이 현재 공식 판매 중이며 최저가 등급을 제외한 모든 좌석에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장춘 시민과 오페라 애호가들이 성음악당을 찾아 예술성과 감동이 함께하는 음악 향연을 가까이에서 감상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와 호남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길림성 미술가 협회, 호남성 미술가 협회, 호남성 화원이 공동 주최한 만마의 질주 그 기계와 정신을 붓끝에 담다 역홍빈 중국화 작품전이 호남성 화원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역홍빈이 수년간 작업한 60여 점의 대표작이 공개되었으며 그의 깊은 학식과 예술적 역량 및 고향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웅장하고 기세가 넘치며 특히 말 그림이 돋보였습니다. 역홍빈의 존나들은 힘차게 달리고 늠름하며 호방했습니다. 북방 초원의 강인한 기운에 호남 문화의 낭만적인 정서가 더해져 지역을 넘나드는 정신적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인물화는 섬세하게 묘사되었고 산수화는 깊은 운치를 담아 시대감과 인간미가 공존했습니다. 역홍빈은 장기간 북방에서 생활했지만 늘 고향인 호남성에 대한 애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고향에서의 전시는 그의 예술 인생에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작품 기증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역홍빈은 자신이 정성껏 그린 보마도를 호남성 화원에 기증하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근 제36회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을 맞아 연변 노동자 문화궁 극장에서 기념 문예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애인의 평등한 권익 보장, 장애인의 포용적 발전 촉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평등 융합 공유의 가치 리념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장애인 연합회는 5대 전문협회와 현시 장애인 대표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9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습니다. 공연은 무용 말의 질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무용, 여성 독창, 중국 전통극 등 다양한 공연이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연변주 장애인 연합회가 정성껏 준비한 휠체어 무용은 북, 상모, 사면고 등 연변의 전통 요소를 결합하며 장애인 예술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출연진은 씩씩하고 당당한 자세로 꿈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0: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좋은 자리였고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정신력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정강산 혁명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리용실 기자가 낭독해드립니다.
4: 정강산 혁명박물관은 중국 공산당이 창건한 첫 번째 농촌 혁명 근거지인 정강산 혁명 근거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됐습니다. 정강산 혁명박물관은 중국 제1진 지역혁명역사박물관일 뿐만 아니라 제1진 83개 공립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강서성 정강산시 자평 홍군 남로에 위치한 정강산 혁명박물관은 1958년 11월 국가문물국의 투자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정강산 혁명박물관은 195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의 즈음에 개방된 전국 10대 헌례 공정 중 하나입니다. 1965년 5월 모주석은 정강산에 다시 올랐을 때 박물관의 기본 진열관 내용 대강을 친히 심사 결정했습니다. 1962년 3월 주덕위원장은 정강산을 다시 찾았을 때 박물관을 친히 시찰하고 정강산 혁명박물관이라는 관명을 친필로 남겼습니다. 2005년 9월 29일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 1호 공정 정강산 혁명박물관 신관이 착공 건설됐습니다. 2007년 10월 27일 정강산 혁명근거지 창건 80주년의 즈음에 준공됐고 같은 해 11월 5일에 사회적으로 무료 개방됐습니다. 새로 건설된 정강산 혁명박물관의 부지 면적은 1.782헥타르입니다. 물을 끼고 산을 등진 박물관은 자평 혁명 유적지 군과 호수를 사이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체 건물은 4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1층은 주차장과 보고청, 2층은 문화재 창고와 사무실, 3, 4층은 전시청입니다. 총 면적이 2만 30평방미터에 달한 가운데 전시청 면적은 8,643평방미터입니다. 전시된 문화재는 800여 점, 사진은 2,000여 장입니다. 박물관 내에는 많은 소중한 역사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당시 모택동 주석이 중국의 홍색 정권은 왜 존재할 수 있는가? 정강산의 투쟁 등을 쓸 때 사용한 등잔불, 벼루 그리고 주덕이 정강산에서 식량을 나를 때 썼던 멜대, 모택동과 주덕 그리고 기타 로홍군이 정강산에 다시 오를 때의 영상 자료 등입니다. 신관은 고도 과학기술 수단을 충분히 이용해 정

0: 금강산 혁명투쟁 역사를 전면적이고 개통적으로 전시했습니다. 박물관 내 진열은 주제가 명확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사료가 세분화되고 맥락이 뚜렷해 중국 공산당이 첫 번째 농촌 혁명 근거지를 창건한 로정을 형상적이고 생동하며 정확하게 광범한 관중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정강산 투쟁의 풍부한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 주제 진열을 설치했습니다. 신관은 시작청 정강산 혁명 근거지의 창립, 정강산 혁명 근거지의 발전, 정강산 혁명 근거지의 회복, 정강산 투쟁 견지, 정강산 정신 고향 등 6개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정강산 혁명 박물관은 중국 첫 번째 지방성 혁명 사료 박물관으로서 주로 정강산 투쟁 역사 진열 전람, 정강산 정신 홍보, 정강산 혁명 기념지 예터 유적 관리 보호 등 직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강산 혁명 박물관은 제1진 전국 100개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 제1진 국가 1급 박물관, 중국 건설 공정 로반상, 세중국 창건 60주년 백항 중대 경전 건설 공정, 그리고 전국 박물관 10대 진열 정품 특별상, 전국 문화계통 선진 집체 등 수많은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1: 지금까지 정강산 혁명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영화 플러스의 새로운 소비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장르의 영화 히트작들이 집중적으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지들은 영화 플러스 다원적 융합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소비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의 새로운 형태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사라진 사람, 콜드워 1994 등 여러 인기 신작들이 주요 극장에서 집중적으로 개봉했습니다. 오늘날 영화 관람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여가, 가족 모임, 친구들의 사교에서 중요한 선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관람 외에도 쇼핑, 미식 감상, 여가 및 오락이 점차 대중의 일상화된 생활 소비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무주 시민 증천붕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오는 것이 이미 생활 습관으로 되었다며 영화를 다 본 후에는 쇼핑몰에서 식사하고 쇼핑도 할 수 있어 편안하고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관람 열풍을 타고 강소성 무주시의 여러 핵심 상권이 자발적으로 영화관과 깊이 있게 연동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쇼핑과 외식 소비 포인트는 영화 티켓으로 직접 교환할 수 있고 당일 관람 티켓으로 30여 개의 외식 소매 엔터테인먼트 매장 및 주변 관광지에서 전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트래픽은 문화관광, 외식, 쇼핑 등 여러 분야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점차 하나의 영화가 모든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소비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무주시의 한 영화관의 당직 경리인 만유는 대민 요금 할인, 상권 간 연계, 봉사 품질의 승격 등을 통해 영화관을 소셜, 레저, 소비를 아우르는 종합체험 공간으로 만들고 또 주변 상권의 인기를 효과적으로 높여 영화관, 상인 및 시민들이 여러 방면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예술연구원 교수 지비나는 우리도 계속해서 티켓 경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티켓으로 식사 할인이나 입장권 할인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 IP로서의 영화의 전방위적인 파급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영화가 한 도시와 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영화 플러스 상권의 깊은 연동 외에도 최근 전국 여러 영화관들이 공간의 물리적 재구성을 통해 영화 플러스 문화의 융합을 심화하고 소비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영화 경제의 트래픽 축적에서 증가량 향상으로의 지속적인 도약을 추진함으로써 영화관이 다문화 생활의 새로운 장면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천성 면양 중환영화관에서는 유효 공간이 예술 전시, 외식, 헬스,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업태를 포함하는 문화 공간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영화관 안은 따뜻했고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직원들의 조직하에 엄마를 위해 직접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등록기는 우리 엄마가 삼각매를 매우 좋아하셔서 축하 카드에 삼각매와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을 그렸다며 우리 엄마가 매일 행복하고 일이 순조롭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관객 장운총은 영화를 보고 나서 급급히 자리를 뜰 필요가 없다며 옆에서 무형 문화유산 수공회도 할 수 있고 또 헬스나 수영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책방도 있습니다. 전체 공간은 내용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오늘날 영화관의 다양한 업태의 승격은 영화 IP 파급 능력을 생생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영화가 한 도시에 힘을 실어주고 산업을 견인하면서 영화의 영향력이 스크린을 넘어 더 많은 분야로 확장되도록 합니다. 면양시 영화협회 회장 겸 중환영화관 책임자인 왕정은 앞으로도 영화를 따라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 영화를 따라 무형 문화유산을 감상하기, 영화를 따라 과학을 보급하기 등 행사들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관객들이 더 많은 소리와 빛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예술연구원 교수 지비나는 관객의 소비 능력도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화의 부가 상품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영화나 호텔 등이 더 많은 관객에게 소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관광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플러스의 새로운 소비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 독서는 무엇일까요?
3: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2: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3: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2: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3: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3: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1: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은 손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선관의 자는 중모인데 옥은 부툰, 그러니까 오늘의 절강성 부양 출신이다.

선관의 집안은 대대로 장강하류에 살면서 호족으로서 명성이 섰다. 조조 유비와 같이 동탁 정벌에 앞장서서 용명하기로 이름을 떨친 손견의 둘째 아들이 바로 손권이다. 손견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첫째가 손책이고 둘째가 손권이다. 192년 손권의 아버지 손견이 죽고 200년 형 손책이 죽자 손권은 19세의 나이로 손씨 가문의 계승자로 됐다. 손권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상을 보고 모두 크게 될 인물이라고 보았다고 한다. 기재에는 손권이 머리는 네모나고 입이 크며 눈은 파랗고 수염은 붉다라고 적혀 있다. 손권은 조조 유비와 대립과 동맹을 반복하면서 장강 중하류를 지역으로 기반으로 오나라를 세웠다. 208년 남하류는 조조의 군대를 유비와 손잡고 적벽에서 격파했고 자기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보내 유비와의 관계를 밀접했다. 그러나 형조 용유를 둘러싸고 유비와의 대립이 심화되자 다시 조조와 동맹을 맺고 유비의 무장 관우를 공격해 형조를 차지했다. 그 뒤 위나라에 문제가 나서서 오왕으로 봉했지만 222년 독자적으로 요노를 황무로 정하고 독립을 표방했다. 유비가 죽은 후 손권은 총나라와 동맹해서 위나라와 대립했으며 229년 황제 자리에 올랐다. 손권은 인제 동룡에서 뛰어난 군주로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다. 손권의 형인 손책은 임종을 맞을 때 손권에게 후사를 부탁하며 군사를 이끌고 싸우는 것이라면 내 쪽이 더 낫겠지만 그러나 현자를 발탁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은 내가 더 훌륭하다라고 유언을 남겼다. 손권은 형인 손책의 유언대로 나라 창업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문무가 겸비한 인재를 등용했다. 손권의 종신인 중에는 오나라 정권 창업을 돕고 손권을 포필한 주요, 손권에게 강동을 충립하고 제왕의 대업을 서서히 도모하는 방략을 바쳐 손권의 공경을 받은 명장이며 모사인 노수, 손권이 황제로 된 후에 상장군으로 돼서 태자를 보좌한 지모와 용맹을 겸비한 명장 육손, 주요를 수행해서 적백에서 조조를 대파함으로써 용감하고 지략이 있어 성군의 두턴 신임을 받아온 장군 요몽, 식견과 담략이 뛰어난 태사자 손책이 이어서 계속 성군을 잘 보좌해 성군이 사부의 예로서 대해왔던 장소, 부하 백기만 거느리고 조조의 군행을 야습해서 조조군을 크게 놀라게 한 용감무쌍한 감령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황계, 정보, 반장, 서성, 정봉 등 용장들이 선권의 마카에서 용맹을 떨쳤다. 선권이 이런 종신들을 발탁해 두턴 신임을 주었기에 오나라는 전란 속에서 나라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선권은 지형의 이점을 살린 토지 정책을 실시해서 중국의 강남 지역 개발에서 큰 기여를 한 황제이다. 일반적으로 오나라는 지형의 이점을 잘 살린 나라라고 알려져 있다. 선권이 지배한 장강 중하류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강수량이 풍부해 농사짓기에 알맞은 지역이었다. 게다가 자원이 풍부해서 철강, 방지, 제염 등 특산물도 많이 생산됐다. 그렇지만 한때는 미개척지가 많았고 인구도 비교적 많지 않았다. 그러나 후한 말 북방에서 전란이 계속되고 황하유역의 경제가 타격을 받아 북방에서 이민들이 강남을 바라고 내려왔다. 때문에 선권의 종신들 중에는 장소, 노수, 제갈근 등과 같은 북방 출신이 많다. 선권도 조조처럼 둔젠제를 실시했다. 이러한 풍부한 경제력이 오나라의 군사력을 담보해 주었다. 또한 장강이나 바다를 중심으로 한 수로가 많았기 때문에 교류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조선업도 발달했다. 조선업에서 오나라는 삼국시대에 가장 발달한 나라로 되었는데 조선업의 발달은 일찍 낙후했던 장강 유역의 경제가 황하 유역의 경제를 앞서는 데 큰 역할을 놀았다. 역사학자 법문단 선생은 황하가 장강 유역의 경제 발전은 중국 봉건 사회의 경제 실력이 강화되게 하여 당나라 시기 경제 분흥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선권은 장강 유역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 항해업을 발전시켜 당시 이주, 지금의 대만과의 연계도 강화됐다. 그러나 오나라는 계승자 선택에서 비극을 초래했다. 선권은 소나를 태자로 세우고 동시에

0: 동생 손패를 노왕으로 봉하고 태자와 동등하게 되었다. 때문에 신하들은 손화파, 손패파로 갈려져 싸우게 되었고 오나라에서 권력 쟁탈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게 됐다. 이 권력 싸움에서 유능한 신하 수십 명이 처형됐다. 252년 성군은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손량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1: 지금까지 손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이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4: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3: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5: 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权威教材 论党的自我革命 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
6: 加强权力制约和监督 推进反腐倡廉法规制度建设 2015年6月26日 善除害者查其本善理己者绝其源 铲除不良作风和腐败现象滋生蔓延的土壤 根本上 要靠法规制度。我们党长期执政，既具有巨大政治优势，也面临严峻挑战。必须依靠党的各级组织和人民的力量，不断加强和改进党的建设、管理、监督。只有建好制度、立好规矩，把法规制度建设贯穿到反腐倡廉各个领域，落实到制约和监督权力各个方面。 发挥法规制度的激励约束作用，才能筑起遏制腐败现象滋生蔓延的堤坝，才能推动形成不敢腐、不能腐、不想腐的有效机制。法规制度带有根本性、全局性、稳定性、长期性。邓小平同志说：“要解决思想问题，也要解决制度问题。这种制度问题。” 关系到党和国家是否改变颜色，必须引起全党的高度重视。反腐倡廉法规制度，既近于未然之前，又近于已然之后，为党员干部拉起了高压线，画出了警戒线，在党风廉政建设中具有规范引导。 控制约束、警戒告诫、惩罚威慑的作用。中医有一句话叫急则治其标，缓则治其本。在反腐倡廉工作中，我们一直强调标本兼治，治标对腐败分子能够起到惩治、震慑、遏制作用，突出惩的功能；治本对权力进行制约和监督，对腐败现象能够起到预防阻拦作用，重在防的功能。在腐败存量比较大的情况下，只有以治标为先，才能遏制腐败现象滋生蔓延的势头。同时，这也倒逼我们加强反腐倡廉法规制度建设。中外经验告诉我们，只有坚持依法严厉惩治，形成不敢腐的惩戒机制和威慑力，坚持完善法规制度，形成不能腐的防范机制和预防作用，坚持加强思想教育，形成不想腐的自律意识和思想道德防线，才能有效铲除腐败现象的生存空间和滋生土壤。要贯彻全面深化改革、全面依法治国的要求，加大反腐倡廉法规制度建设力度，把中央要求、群众期盼、实际需要、新鲜经验结合起来，本着于法周延、于事有效的原则，制定新的法规制度，完善已有的法规制度，废止不适应的法规制度，努力形成系统完备的反腐倡廉法规制度体系。反腐倡廉法规制度建设，关键是制约和监督权力。腐败的本质是权力出轨、越轨，许多腐败问题都与权力配置不科学、使用不规范、监督不到位有关。反腐倡廉法规制度建设要围绕授权、用权、治权等环节，合理确定权力归属，划清权力边界，厘清权力清单，明确什么权能用，什么权不能用，强化权力流程控制，压缩自由裁量空间，杜绝各种暗箱操作，把权力运行置于党组织和人民群众监督之下，最大限度减少权力寻租的空间。反腐倡廉法规制度建设系统性强，要坚持问题导向，突出重点，充分体现科学性、针对性、可操作性。一是要坚持宏观思考、总体规划，要抓紧完善反腐倡廉的基本法规制度，修订廉政准则、党内监督条例、纪律处分条例、巡视工作条例、行政监察法，研究制定派驻纪检机构工作条例、纪律审查工作条例等。既要注意体现党章的基本原则和精神，符合国家法律法规，也要同其他方面法规制度相衔接，使实体性法规制度和程序性法规制度、综合性规定和专门性规定、下位法规制度和上位法规制度相互协调、相辅相成，提升法规制度整体效应。二是要系统完备、衔接配套，要立制有体、施制有序，零打碎敲不行，碎片化修补也不行。这些年来，从中央到地方搞了不少制度性规范，但有的过于原则，缺乏具体的量化标准，形同摆设；有的相互脱节，彼此缺乏衔接和协调配合，形不成系统化的制度链条，产生不了综合效应；有的过于笼统，弹性空间大，牛栏关猫。很多腐败问题不仅没有遏制住，反而愈演愈烈。要把反腐倡廉法规制度的笼子扎细、扎密、扎牢，必须做到前后衔接、左右联动， 上下配套，系

이 다른 것들 잡나 가라지 수상수 대칠바 시라지 하라지 허일 토끈다 셀한 내가 나야라 남일지지 셔드러구 도심을 수상수 아하이 루호니 보감토로 치르가 인제 장안이 떠 속지르바 아하이 자든네근 자라나도 왈로스왈로스크 자든네근 화르차 우주르 깨라스깨라스크 장산 도리노 지르메로다 아하이 제레헤기 다른 것들 잠라 가라라 어진 핫네 가지라사 타브노 마하만 턱히드워드 흥리인 잡았단 득들젠 타르근 홀그멸도호다 아하이 암가 조가 혼두를 젠 에서 한다 잠을리고 빠르뚜이스테 잔나다 구르스구르스긋 웅을부린 짜라맨 측자탐을 흘젠 우스건 좋았어 보게도 뜨그드는 아하이 오늘 소르그를 올음지하 왈스치르가 아름드마 강원이에 도르반 도래고다 가지리간 떴으마니 다지은지 갓갓인 데스노도 소르헤베하사 우드르 볼로 순이 열고에 잠라디르제 오이디 왔은 샷고에